0: ཁྱི ཕྱད མི རང གིན གི གྲུམ རེ ལང ཡོ མང རེ སྲ མི ནས ཚལ དང ལང ཡིན པ དང ས ཁལ སོ སོ དང དེ ཁག སོ སི ཆབ སི གི ལང ནིན ཐོན དག དང སོ ཇིན གན ཁག ཁར རུང ཤི ནི ཡོང གོ གི ཅིབ ཤ བ དེ སོང ཅུང ཉི ལག ཏར ཤེ པི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ཤེ 탈 야칼레바당 화암주르 정송 폐지라 근데 동화 소샤브르 지금도 시대 도쿄역이 땅 중앙 세메대와당 모모멍 추고 일선비 지글은 러부 쪽이 시다 진송리 고르치기 전 저 돈큘을 시버 근데 동화대 선대다와 양등 바당 럭터 제비 로종로스이 낭둔 개친데 지대 차가토른데 희 제적도 동화당 르거르 지터 진총 제바 나둔 특수 럭부 시제 먹은번데 시니 덴즈너 니드당 근들 나무 동기 바당 서지등 망을 수고 제신 소빈 간송라 흐모바 간을 차가토르 탈라 도글 사라 요바지 시대 멍멍 일 참살라 데니 로종로스이 점리라 십실 시기시 난지단
1: 丁祖里大荣这一个车的追随时 相亲等要不能下端穷些不马斯 丁这个团结人感情没成绝对的动画。丁这个团结人在其成都的路上个就来跟在南木东画。那顿太监我们的经验得到了乐极下把当着南木些吧。成个拉东的等还真给了乐极和次切的动画。第二日丁这个接触我今天刚刚上次的白话。都不和有给东京的财政总部的黄国这些的。慢慢忙出去才说我今天的丁这个拉甘送乐不些去。这处理南极的安顿了。 接触书记习近平给存款了日式文能够切松懈了共同的投入中等 Lutheran German Gi, a danger of Pedin Gora, Tamburns Ki. Detuli, Nieti, Jonger and B, Sandistawa, Yang Tons Badang, Doctor Shibi, Tobjung Topsi, and Dayuli Chigonton, Jedrotan, Tobjong Shi. Detuli Nantantona. Jetusu Jessijin Pinger, Sandistawa, Yang Tons Badang, Doctor Shibi Gorja, Jibshil Gachin, Tobjung Dang, Doctor Tons of Shabadang. Telja Jimara Mustonwadang, Hitzel Jetun the Mustonba, Narhu Jetu the Mustonwati, Jinchung Sheba. Zamden Tang, Tanti Gi, Topshiv jisim la jigir gandai tongwa. Anadun a dagatir jishung shawa damzin lagbo sheba. Ergennam a yempin gi dagatir lagji jimji saftantar tongwa jibshini. Topjung topsi jimji di siljung shabi jimji a ngisa gir ki. Shangchin siljung ga jinli jichu li da jigbi ci jishin yan ki. Ergesli jichu kong ga jinli jichu jia gongtun jichu dang topjung shi. Jichu li nan jif dandun. Zibshir dagjib shawa damzin namu shedi. Once it told them hardly, Chadin the Stomadang, Norsel a Hanjur a jiglum jetum the dungy, Norsel get Chanik dotum and inji, Jibson the Stonkey. A jelion chancel chuchin jagundun, Shu Yoni don't you shabadang. Around the Sartun nipa jacher dungy, Shangchin Yunchia chancel a Sartun the Stunks of the Belver, Gandetunki. Around Stoki a Yakub Jel Dungy a Charango Jungabi, Jayu the Chetun a Charango dung, Jetil Shimi. Shangchin Rambi Chetun a Charango them Jetil Tison the Stomadang, Don't you shaper, Jonier Gear Gandetunki. 这处理单独的。在当部里的外围外界，相亲的用件、环境的科学的、机场的等等，单独也分中心要么。完成学术家里外外的用证等在这期上。论文科研太监那段，俺们是能不同意了。环境的单子给让学术培养忙些，大众下分的同意比，我们本当这个都是建筑师同位的目的，科学等设计、装饰，中间等科技，需要俺们很难的。 Lutul the Lingan of Shekali Galva Yong.

0: ལས་ཅི་ཅུ་ཅོ་དང་མང་སུལ་ལན་འདེམ་ཅུ་སོ་ཅེ་བྱེད་གུ་པན་ནི་སན་ནི་ཅ་དོ་མང་དང་སཱ་ཅ་ཅན་ཅ་ཡལ་ཀོར་བ་ཚོང་ཁང་དང་ཛ་ཅུ་ཅ་དོ་ཡོང་བར་ཁུ་ཚོ་ནབ་ཁ་ཅི་ཚོ་མོ་ན་རམ་དེ་ཉམ་ཅན་དང་ལ་ཁང་སོ་ཅ་ཚ་ལུ་མར་ཅན་ན་དེ་ནི་ཤན་ནི་ཡོང་བི་ཡལ་ཀོར་བར་ཨ་གོ་ཅི་ཚོང་ཁང་དང་ཛ་དོང་དོ་ཁང་སོ་མ་ཅང་ཡ ཁྱི
1: ངའི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장친 차튼 도듬 팅거 장치웅거 년리 고동 인틀응은 베데 렌적 돈킬당 쇼응고가 노응고 머츠운더니 인전듬 소고제 존너 샤버 양치르 고드그당 양치르 냠법시 나비팅이 공성을 갑서 실로비 머진당 알랑쿠르망비 년카 체월므니 송의 장친제 도숭제비 돈친 차튼 도듬 어윤한칸 존접컹거 샤비 장클 잠바당 조르 조름 점들 렌적은 전듬 제듬도 당때 망초게 셔르로비 조슈케 덴징 간송 강르시 디님던 존읍게 자름직당 장충승거 사윰 용국 기집게 리든 근들 단득 당와당 제스 지집컹거 용국 기집 권든부거 존집컹거 리집 찬충거 용크게 망지 리고 렙시르당 진간 라가지 소 리크르 일응이니 다크는 접던시 장친 용국 기초 권동 부근 혼라 고통 고득 제바등 논치 중근 십실 등 갱은 랩실 망초고 뎅굴 초게 랭근 소버 견들 십차등 멍어 용크게 뎅굴 사측 소시르 니소 소근중 등이 요라 망촌 간송 차든인 그게 리든 하초 단성 고름 담빙 견들 동진 요라 용크게 니우 뎅적 단성인 샹첸용제 리르 소소등 데크소 세리니 단송등 냠글은 간드브시니 진능쟁가 군이 덴적 고르시 비시르시데 젠은 립시르 타가트르 견들다 샹첸 집디 팅게 니엔뚜바 마탕 똥스마 야라 돈든 당 니엔뚜베 랑쿠르 탕 어급자 징그니 님들 도뜸제 첨터 십시르 사츠게 시르가 고르시 장친 름들라 젠든 팅게 롱름 젠은 립시르 탕 어브자라니 벨와당 마탕 똥니 니브자니 찌그당 랑쿠르 응압자 응압즈 고똥시니 젠에 요비 사니 니니 라지당 랑쿠르 똥찌 카줄 시에다지 롱름 그 토숑 똥친 니브즈 타주지 장친 그니 당 이쿠르 팅게 첨터 마나 마탕 즈브자 똥찌 응과당 리니르 리쿵 어르그 나츠 니브자니 라십시르시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ཤག 年少的 Rokjub Tunkin of Dunyola, Mason Lankur Tung Sosum Tung, Guntapa Matung, Jara, Shirgur Gotunshini, Tatan Tarjuj, Lingan Arignatu, Lichun Tombinjub, Shanchiunga Zoter Tung Zogul, Dumdil Jendin, Rigni Yukur, Chalu Namlang So, Zonil Kelly Chakung, Kortil Tanlang Yinshang, Tunkil Danger Jer, Tunkin Shome. 年看来, Shopi Sanji Sarsong, Linson, the Zomdrig Bal Hamun Sutan, Zomdrin Gang Kerwa, Sonam Serantan, Huapin Ja, Darkalwa, Shiglu, Sachip Darkalwa, Rantak Serantan, Sonoma in Chien, Kausin Sutan, Tim Gunjaniji, Jenambi, Yalam the Drum.
2: Chal Sulusombi, Razishin Madiba, Jevshin Charvi, Wom Sarastojulgen,
3: Kalang Kirstoji, Huavin Tumurbukan, Mombrak Salvi, Dungan Daranian.
4: 切克尔梅隆

0: 오늘에 드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 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러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심서송
3: chechen delpsil rangmi lamkar na ti lamtun uchi chamchin chi lamba
4: chechen delpsil rangmi lamkar na ti nyemu khtam chin dor u che lapsin delpsil lamtun

야 세딩게 상칸하니 드나치 와르금다니 되는 하시크로 랑싱게 람징니 체크준다니 랑싱게 옐름라 싱칭 너무 거즈가이 나지 주는 시간 더 리브 셰주레 테마초 담 옐름가 라카가니 천당이 꾸닝 오티시 바디엔다들이 라티나 랑싱게 다 옐름라 싱칭 넘도 되는 조 간랜데 나치 다주레 테나 옐름 치트가 한탕 삼친이 당나루 와르금데 이티오나 내가 멘흐 종가 한탕 삼친

야만 죽은 올람 트라드 장천도 아주 연체 대한치고 다른 게 중개 그 고무 동화의 연체 용도는 다른 거 니젠바가 장천도 다도지 당당 먹은 능이 때 듣고 대한치고 다른 니동라 간이다 닌카즈노츠나 니젠바가 모동도 AI 제다다네 지구노 대한치고 깨자드 다소니 니티고 샤니라 데나 똑보라 데지다 다네요 아름다 손이 고용고 코타운데 다 고모르다 랭고노 또 사마나 쳤던고 다 지 소징고 디고 고코통고노 돈이 데토코 샤트클라가 지 마치노마다 다 그 청글라가 디소나 양 고용고 코통고노 돈이 데토코 덴다나 다 진토모몬 청컹게나 죽고 진토모몬 수슈카나 죽고 또 사마에 사우이시 주스나 AI 주다다니 무지다다니 다치가 년 통화도 말이 오가지 다 주다다니 손젠바 고고 콜롱고는 두고 다 무라카니 셰르소나 두고 다 고고 코톤고노 샤추이엔 덴다나 시가 살치에 덴다나 니둥은 간츠노도 단데고 지티 사우이 땡큐 다 젠바야도나 게디 잘른다도 주다다니 츠테니 AI 고 무지고노 다니 젠바 그 아케라즈다다니 다지 로옌다 드무고 찬천다 더 자토 저게 된다나요 로옌강 요랑이 지라더니 더도요 자토네 장군 누구니 돼요 단디 도조인 가정치요 아마운등은 괜찮아 죽고 니등은 괜찮아 죽고 다 뒤에 소나양 바로하고 천든 계정대 도지도 죽고 된다나 니등은 괜찮다나 죽던 거 다 정책하는 거 어떻게 주무리 다 아마운등 거 괜찮아 가는다나 다 손이 정카한테 득시고 자수 다 그러네 채동군어 샤취 참주요 대한치 그저는 채다 제종은 두번은 채다 메뉴 동주 근데 년카라도나 년카다 메뉴 동주 대한 다른 거 득시어리 시대 동네 정카 손이 득시어나 죽고 다 회나 바로와 그런 거 중계 그 잔치로 같은 애니 손 잘라나도 제니 잘라나더니 마즈거나 다 참아습죠 다 참아르고 그 득시어리 시나즈나 죽고 연계때 잔치나 남아나 수질대 동네 니디고 단영주라 대소마 늦반지 주나요? 양쪽은 되네요. 늦반지 주는데 매너지니. 되네요. 손이 다 성취하는 바그 첫바자. 되네요. 양란자. 대주다 당네. 공특신이 이런 거 천년 정도도 고시를 할 수 있고 디라가네요. 리스시나 좋고. 다공이 사정 설치는 딩이 되네요. 지 잘릅니다. 손이 창천라도 전소이니. 젠바그 다지 니제나 좋고. 내 년초라 되는 동로 원디 거고 저 회사에 주의. 대한 진토 멍멍 정큰 거 지 환천랑 전 되는 거 저 회사 정말 좋은 거. 대한다나 남편 좋지 나 니도 니가 좋지로 다 주하나니 슈가게 먹어 다른 거 다 괜찮아 주고 또 마즈 주다 다니 니 젠바글니다 니 저랑 숨지고 숨은 거 장천도 두고 니도 대한 지금 디쇼라 마을구전이스 다 공고 니디아 숨주는 마테노고 차진오는다 그소니 세주가 되고 단디 자케시나 유시정 호거지 디글라가니 쿠이데다니 다 그거무 동주그 연구도 자세 연구도 니스츠가 다 제파나 리가게 모가 슈가게 모시노가 말그라 다니 찬천도 제다다니 중계그고네요 소니 니젠바가 모동지진 아마다니 다 AI 글쯧에 된다더니 한년자들이니 젠바 종이 되니 고무 추승의 연구도 도 자세 된다나 슈가게 뭐 리가게 뭐니가 수슈컹거 크니 샤추도 청결을 지니 마마 청강 하디던 수슈컹거 야 청강 하디노 지니 마마 청강근도 쥐 마마 청강근도 쥐 지리니 쓰즈나 다 슈가게 뭐 리가게 뭐 여크거 단 리자 청강 단칸 겨야 되더니 다 청계국원이 니젠바그 찬천도 돌아가 용니 다들 천문국원이 외출이 되니 안개 연구하다 잔도 된다나 니든 자청그 농그 점멍그 아게그 찬천대 도지당당노 능니대 가다노 딱그 다 청계다 천천 나무제즈 지금 다 청강그 청투제 놓쳤으나 리가게 모그 다 점멍그 먹이그 찬천대 도지당중노 딱그 다 디코전지 다그 대한치그 고무가 잡아 쳤음지지 다네 슈가게 모그 야 점멍그 니게그 찬천대 도지당중노 너니 소중노 딱그 다티코전지가 다주 대한치고 고무 잡았던 주체당 정말이다 공개샤리치고 요신도 정말요 야라지당 주회인데 환천랑진 그다 대냥단도 쓰나
ཉེ གེ གེ འདྲ པར འདྲ དེ ནས

0: 위치에 맞게 된거는 이게 좀 그래 된거는 딜라그네야 신경 쓰지 마죠.
1: 제대로
0: 된 순발이 어 전체 저라 된다나 때때 지금이 다시 된다 추천 좀 시고 안 딜라그니 전자 된게 선다나 전개 인간 처 처모 전에 전개 인간 처 근무 시스 신경 그거는 또 정말 서울이 된 개인이 되나 싶어. 저 전개 주고 사주 다 이제 그거 당케 유누 자청거 이 망게 당나 젠바그남도 아니 비다치 지나치고 전자 된다나 소 다 가와나 주고 파 가와나 주고 수원이다 그니 여기 그 천단도 올라가는 된다나 디라가나 시그는데 나 살고 얘는 뭐 아직 자트니 다 알아는 뭐 견자서 요거즈니 또 채용다 당에 지는 되고 된다나 또 아는 거 접던 거 아니 친한이가 아직이다 당에 다 덕지야 되구나 얘니 가는 주고 가는니 되는 습적으로 쓰이니 그게 시가 초담보 이주시 그치요
1: 제제제
0: 된다나 상사가 권인다나 야 상사가 된다나 다르게 저 그거 상상들라가니 시가 존노다 잔네 된다나 상사야 리더니요 손에 상가도 문제 사동시 주주나나 또 뭐인다나요 어 다 발효나 주고 대화나 주고 또 정말 다 안지에서 정글이 코나 주고 또 정말 그냥 정결을 세네요 뒤손에요 어 된다라도 요나 추초하지 말아 된다나 다 바로 그 아름게 사그 듣고 있나 양 바로가 돼요 다 또이 양나 괜찮아가 남들 막 그냥 사우이 대주연 시까지요.
1: 제제제 다 뒤한신이 당선 다 외물다가 안에 붙었나 나진다 런그 유가 당마가 사사가 당일 기간 떠서 있고니 너무 그 교제형 많잖아

0: 초치니 갈린치니 도모노 수시망고 덴다나 쳇땡긴다나 다 샹디고 사슴 갈린자 충가당 했던 선심치 소치가 당가다서나 다 은메도 아니 송송이 사카다 메도나 아니 마송공공은가 대화 요소고 다 데모 엔랑금고 다 은메디가 사카다 샤랑나마 초지니 자청가 당케서우이고 다 쳇땡고 샹사나 죽고 사사나 죽고 덴다나 다지 인간 상대 동경도 주 데모 인간 관계로 다그 데모 인간 관계에 관찰되어 있는 데모 소리 다야 왜 메트지 아니 우선 저 덴더나 아니 마송공고 침상 등이 먹이 요노 사카다지 아스코다 메송노 데모 소리 덴더나 다 공기시고노 덴상 뜨거나 간에 땡케에는 메체크 다지 왜 메고 다 튼튼 개런도 송주고노 자천 지라가 덴상아 증아 뜨거나 소리요노 我们都，俺们就是说嘛，就个俺们托什么就个，就把没什么就个，你是干什么的？但俺们从说的那么个啥个的，没想到呢，咱们个啥个的，这个让俺感觉个让俺们出了这个那家庭，但看了的有那，等等嘛呀，就是正好的觉得到呢，俺们个成天开工的送水果他做呀，等我等下去不去了，嗯，等我那个呢，做，那就到了早上的早上有个子，你上山的嘛，上山有几多个？ 可是呢，早上了个会是个什么？早上开了个呢，那就清晨了个，清晨嘛，你都呢呢，你个娘吃呢呢，不要烧五个。等五个你吃油汤呢，要让个啥个的，那都么子油，等到那锅子呢，要洗个大滴个。人家早上了，拉拉开了个那样，就让个娘买的到呢。但让个户口了得了，先把锅当呢，你说说的锅里等到呢，就是什么样？ 다가 사사기 얘기 때문에 사와줘야 되다네요. 다 아니 손손으로 밀고 영 지메노도 못 남성하자만가. 된다나 다양 데모 인상금 다그 다 돈독대 시가 산후 다그 초자이다다네요. 냉하도 냉교 된 치고 다지가 상수종 같으나 엉치가 자사가 마이우가지 된다나 대손대다네요. 냉하도 많이 된다네. 다른 게라 자사가 가요.
1: 된다나 젠바가 아랑 메네이드냐마 양나 젠바스 그 투구지나마 모젠다나 남주지네요 소메나 세나 세상교 디엔치게 아랑 그 아니 송후 위즈기네요 침성 남그 아랑 그 사카라도 아도 부송에 됐던 아랑 게 되게 메노도 모엔다나요 청카 송다던 아랑 그 사사도 이나 죽고 상사나 죽고 디가 카타샤신 다 젠바가 바로 하고 구나무 초 되니 아랑 그 못했다 의식지지네요 디게 청카 아래 시시다던 아랑 디게나 죽고
2: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아니 다 교제 체마 총숨데 인기나 특출 지나 죽고 영난 더그 첨숙 샤완데 듭주게 쳇다 수기암을 지고 땅이 다 렘슨데 그 잔데이나 렌인가 혼니 당는 시 더니 디첼이 원어레타 영 나타 냐마 데릉 마르토 마코마 데르고 인기나 디술어 그게 통이 리노이 다 땅다 렌슨데 용스 지금 착각이니 겸손도 문제지. 단 더더블 손기나 망튼 참정등 릴리 달등이. 단 아시 야시마마 망수가 소아 니가 전이 그런 그 캠핑 등 레와 요노 그 돈등 나초즈 그 세줄자 대가 이십 단이 더 참글하니 시기 특수고 달라스고 그 고름 대인 어리리진도 말이야 정말 서우일이 제실이 먹고 살아 단이 역시 지금 고아 물론 사거든 식대 물게지 교회 망아지 정이 니 책임무 교진도 무즈가 특등이 더니 교진도 되게 특급 잔너 세르긴란다 너무 이리 카 산이 너무 능니 랑진다니 너무 그 갑다된다 등 상마가 나름아 만든 참정도 레와요노 그 희샤 망아지 잡들이는데 근데 돈데 자시 마마 망속다월 선제나 흔득 갈근 체니 소왕이 그 촌이 다 고슈가 랑진 흔득 체니 너무 다 망둔 첨정 등 데리달 등이

中国中央查士局个建设的这些空格总理李成格大致被其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
ni sarwa zu gi. Li chang tomara da li ni zheng zhewi zoli de cu cai gong sir pei de ke li ge li gun pei ji su gan cham zhi deng da li zhong qi de zheng zoli pei ji ge nian shi san. Zhe zheng xie jin bi zheng deng pei de xie ren ji de rang xiong su leng jian zhe de zheng su zheng zu zhen ni ci la ji lun zhe. Kongga zheng zheng zu zhen la leng zhen tuwa deng ga ci ge qi wa sheng neng ren teng tuwa ji ge qia qi dan ba deng. Ke li ge sar tu de xie bi 고니라 흔한데 그것이 라그스르 심지 사르픽 그그르 제임죽스 동기 파마슬 라그스르 싱체파등 냠용 펜슨 쪽비 라그스르 강진 바등 돈리 조와 그지 소르중시데 아랑튼 사르툴 시니 나린 토르 동기 바등 리니르데 히 사르툴 등 돈지 샤프시지 아름지 아름프르라테니 촘라 사르툴 등 촘르 네트시기 달린 저정 조르튼 리르케 세스나 르기치 조르튼 리르긴 페이지 동위탈 아마저 중 르비 제친 덴틀라 담브르 므기바 마슨 그치 차브콘스 먼터던 그르툴 셰프라 므기티 리르긴 언크 산두 지리 등 냠리라 흔한데 몬툰 조르튼 리르기 쳇츠고 할뜨게 토기바 마슨 남는 그 저지 텐저 세타팅기

야 니비 뚜꾸 총총소 따따치 저거 산지 능 진반던 이나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키 딩저리엔 아리 따나 뚜꾸 총총청마 그거 아 따조르는 거 군이 잘롱 숑고나 나치야 랑니 근준 탕더 희주 준 탕더 후군도이주 디시관 바바이나 다즐 아 땅아 소토마 청마 아디 탕라 조르는 거 군이 잘롱 숑톱가 아 따나 실러 따우스가 존지나 영 따따우 그 거기에 셴닌 좀니 아 니와 요니 더모즈그 디첸거 대랑영 쳇더 전친 종들 대비자도 소 총거 죽고 총총치 냠는 시비 시라 정마 엘리스테 라시고 근데 시라즈가 나카가니 더모즈그 점니 아 더모거 니나 시라즈그 대나가 시냠 시가 니치년 주엘

냥니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가 책근 지기티 참바 리비 카르콘인 리비 카르콘가나 나총시비 대통합진 히리 대통코르치 히샤리 크흐슴반다라 아 시스템 젠던 지기 체터고 지기시요 다나치 응마일란드가 땅아 나이 핀덴세고노 시스템 젠던 디냐나 땅아 대통코르치 히샤크 흐슴반데 상망고 줄이 주일

0: 레이저링그 상관한지 되는 게 렌센디는 거 거기 가는 거 나서 라서 와 난이 공이 참조시 받지 없진 등 다시 로마가 되시 등디 고사필지 런전다 다웃 거기 가요 되는 거 단지 근데 오중 상조 소친근 다시 로마 양종 등간데 이 당시 되는 게 렌센디는 오중 상조 소친근 다시 로마 양종 등간데 단지 근데 란데가 다 다시 로마가 되시 등디 고사필근이 탄다니지 장저즈가 통통디 이나로도 양종 등간데 저기랑 다오 중 상조로 친다니 다신 다니 다신 누구 지니 다라는 글이시 긍이 텔라 속화영나 아 달리트 긍이 텐데 바바이 코네 도모 그 그로 마즈리 디엔그 주 다다로 그 다와 즈과된 바데 손이나양 다로자 쳔당 총숨 글로 총나 바존 손이나라 라는 글로 잡다니 다신 럽버드 그 글로 친 글로 마나 바존 손이나양 아 다로 친 그런 반더니 다신 시라 쳐서 고땅 대용 라는 그 디시 긍이 텐데 당 적고니 디시 긍이 텐다니 영 라는 그 다크빈지 나다 켈리 이 토연한다 총리인이 태난다 리고 사페당 안도 소속인이 텐데라는 것 되게 지금 바빠에 코노 그 같은 놈 뭐가 기억이 되신 거 달로 중남 받은 전진나 디다다니 종다 등랑 다소 텐데 신나 저즈 레기 저시가 접진이 텐달라 상도 동고노 그 같은 놈 뭐가 기억이 되게 되는 게 신디나 그죠 단 다신 로마가 리시가 리고 사페지 달랑전다 다우드 고르기 자유 이런 거 단시 근로에나 응이 공리 참조시 발접진 더 우중 상족로 진근 다신 로마양 중 동간데 야디나 갑동데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로는 우중 상족로 진근 다신 로마양 중 동간데 카버글람난 데바 토크슈니 지로 조 카반들레나 되는 거랑 생긴 것좀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리 제딩 상근한 이대는 그 렌센디나 그지 단 다신 로마 그 리식 등 리고 살필지 런던의 타우즈 고르기 달리 오중 생족 롭친 근 다신 로마 양총 동간도 단시 근도에 달리 고른 그 다 롭친이 다신 노그 제니 리카 간다리 리네 있는 나티 한신이 랑그 가쇼 따라영 다티 다타 달리트 등 영나 리고 살피긴이 탄달람 바빠에 고노 그 니츤데 그 되는 게 렌츤데 빌리 카다리 나티 되는 게 렌츤 디는 알런전데 사 쳇가 고브기 고즈나 다 다루고 다 죽거든 반 디는 선제는 그 롭친 호마만 같은 선제라는 그 첼리더니 탈신 도자더니 탈신이 싫어라는 그 쳇속 같은 대용다 등이 다 그런 그 리식긴이 탄데 나 지고 이영그 주 다급 그 다섭진 소마 망한데 손진나 시라치 똑같은가 용어 라는 그 가속당 첼리다드 저 똑같은다니 다 총리당나 켈리그니 텐데 저게 지금 바빠에 고는 그 섭진 소마 망보요 그 이영그 너종이 타니요 라는 그 가속당 영나 랑그 지 첼리다드 저 똑같은 이샤와 긍즈그 점난 즉 영나 저 똑 김쿠 다르 샤와 긍즈그 점나 라는 거 마웅 반디 페지기 차트기 요즘 너종이 탈라지기 등당 지준 하정 그까 챔보리 대한치는 그 저 밤마라 영나 옛모존 손지나라 다 시라 저 똑같은 아 용나랑 글리시글라 간다

0: 다 주식 갈리 메파 뇽차 메파 년카 메파 직접보대 모그 샤와리 저비 영나 종쇼코 샤와리 지금랑 너조인 인디 존딘 선이나 조 파마레 임머거레와리 디안치니 라는 선이나 라는 그지 가쇼 따라 샤라시 쯧코탕아 용이 쇼그젠즈그니 페지 라양난 딩이 탈란당 저 지세군이 로트망 뿌리오기 단도 소소가 그렇게 담과게 촌더니 라는 그 리스카 강드게 접지난 너종이 탈라 니 차지쿨 다꾼이 차지게 존딘 선이나 아정 그 가챔버레라
1: Ari,

0: 저 모두 땅회 갈고 있는 거고.
1: 야.
0: 땅회 가역 마시 고철 탕라 텐. 더그츠건 지마치기 갖고 난 듣고 가역 마시 고철 탕한 텐.
1: 가역 마시 고철 탕한 텐.

0: 야, 너는 저 갈 거고.
1: 야야.
0: 든든든 나 드릭은 건 주지.
1: 오, 들어.
0: 아, 드릭은 건 주고.
1: 오, 이따 소식을 내놓을 거야.
0: 올리브 드트. 아, 딘토니 다 지금 공리티노 떠니가 지금. 오, 가마 히나라, 뭔 지금 오 마 히나라.
1: 어디 어디.
0: 아. 가타와마 아 원지르 가타와마 아 대추 원지르고
1: 다와크 토무즈와크 케 폴레와크 페 예라마인고 토무즈바 신마루 타데가야키
0: 가타와마 아 원지르 타타지 칸챘탕
1: 토니
0: 오응오 챘탕나라 오응오 무가 나나 리 지 대추르
1: 오
0: 다시 송아지
1: Oh,
0: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딘토닉 주 저와 니 샤르강 동우라 샤르강 니와니가 다 황이글럭지 땅이나 니포글럭진데요니 댄치니 샤르강 삼바이나 양 니우라 황이글럭진데 메크 주카 토니 다글 양란도 모그지글럭지라는 패치난다 도모 마르토 양 니포라 안다 황이디 황이그란다 그 럭진데 메크 더 참마 그 특아친 된고

Tungu Jasin Kostul Machang Kapula Nemang Jim Tsukab Javatsi Ninin Beijing the Tungu Sam. Tungu Chapsu Jigajin, Jess Chip Kanga Zondi Jumba, Din Shishang, Tundra Shiba Masal, Jotun Sun Shalanang. Din Shishang Tandun. Tangakum Zamanga Niva Nyunzang Chishang, Jerdu Mangla, Tuli Machang Tang, Kostul Machang, Sershig Janga Ninka Cheren Rojinu. Jusha Shimping Tandun, Gola Shui Tuli Machang Tang, Kostul Machang, Ninka Tang Stanzala, Sunchung Shadina, Zamanga Huamjun Pedilak in the Tungwing, and Sung Kai Chin Shi Yimbi, Zamanga Jakub Susi Mamanga, Tamung Kimpan Dang Sam. 중국은 간 커리 야쿱 첸부 임비찬이 돈이 마르 차층 등 제춘 힌트 제비 촘라속 게인센 돈플 강력 시대 남은 그 광주는 코르줄어 돌름 카르통 제트브 제기

0: ཁང
1: ཁྱི དེ་རང་གི་ ལེན་ཚན་ནང་ མང་དོན་ ཐམ་ཞོང་ དང་རེ་བེ་ ཁ་བདས་གོ་ནུག་ ལང་ཞེས་གོ་དེ་གི་ དལ་དང་ རྒྱ་ཤི་མ་མ་ མང་ཚོག་ མང་དོན་ ཐམ་ཞོང་ དེ་ཞིར་ཟོང་ དལ་དང་ རང་གི་ ཐོབ་ཐང་ར ཁེ་གང་དེ་ སོང་ཅེ་བེ་གོ་ན ཆིག་གི་གོ་ དེ་ཁ་ཁོ་ནི་ ཁ་བདས་གི་ རགས་མེ་ཡེ་གེན་ ཨ་ཤུན་གི་ཆེ་ སོན་ཧུན་ ཡེ་ཇུན་ ཐམ་སུལ་པེ་ ལེན་ཡར་ཁང་ ཐམ་སུལ་པ་རན་ཤིན་ སོན་ད ཁ་ལམ་ཨ་དང་ཤེ་ལན་དགའ་དང་ མར་གེ་དེ་ནི་སུལ་ ཁ་ཁོ་ནི་ ཁ་བདས་གི་གེན་ཞོ་ ཝེ ཝེ ཨོ་དེ་མུ
2: དེ་མུ
1: རེ ཐམ སབ རིན ཤིན སུ གེ དེར ཏ샤 བ གེ ཏེསང གེ ཐོ་ནི ཅན དེ དང ལ ཡན ཐ་ཅི ཤི ཤི ནེ ཡན
2: ཡང
1: གུན ཟུན པ ཁ་ཅིན ཤི ཡ ཡ དེ་ག་ན དེར ཨ་ནི གེ ཇོ་ཅིན གེ ན མང་ཏུན ཐམ་ཞོང་ དང རེ་བེ ཁ་བ་ད་ ཟེ ནམ གེ ལང ཞི གོ དེ ཤི ཡོན རེ ཤུནི གན ལག ཡིན གེ ན ད མང་ཏུན ཐམ་ཞོང་ ད ཞིར ཟོང་ ད ལ དང ད ཉེ གེ ལོན ད ཏ ཁ རང ཏ ཇ གེ གོ ཁ རེ ན ཆོ ཁ དེ ཏོ མི ཟི རེ གེ ནིན ད གེ ཉེ གེ ངོ དོ ཅི གུ ནམ གེ ཤེ ཏབ ཤ ལེ ད དང ཁན སང ཟེན གེ སང བ ཏོ གུ ན ལོ ཡམ ལ སོ ཁ གེ ཏ ཇ གེ ཏ ཤུ ན ཚ ཁ ཟི ཡང ཇོང དང ཇོང ཅི ཡོ ཁ ཟི ཏམ གེ ནེ ཚ ལེ ཡ ཁ ཁ тана натын дэтга чатана не гэргэ рэнгэ кэгэнтэ сончэп чэгэ нан дэгнина тика кунэ чэ кавдаз гэна
2: оже тан дэгэ кунэ индана ани цэгэ цачэ чуати дэнда я мантын гэ чманга куно та хуэн жона цу мантын чэнжэм гэ та жа чэнгэ тэнкэн дэнгэ куно ра дэхэн чэгэ та ни тун гэ жа чэнгэ дэнгэ куно тэнэ нон цэгла гэнэ дэмо ньюк тудон чэ да мантын гэ tāṅgā gāṅchā dē zāmyōi gūnā dī kūnā chikshē nā chīgīn dāma tā AI gā ngōjī gūgā zē ngōjī dā tāṅ dā tājā rā tājī dā tāṅ gōyī ngōkir tōng gūnā tāni rāṅgā gā gā tā sāngvā rā tē dōkzī rā tē tōng gūnā tēn dāma māntaṅ chāngshūṅ gā tōnchā tōng zā rā tā sīm chī chōnyī tīv tāṅ kā tā sū nā tā rāṅshūṅ gā nī zā yīndā nā tā rāṅgā sāngvā gā gāṅchā tē yō sū kā chū Then the mother sounds good. You give the song need that the Tolga thing, Jembashi Hogi. The other that she turned up and told you that the Arango Kirundi, that the other than number chosen in Jatunga than Kills. Tarango, Twago, that the Tanhon Jew Channel School, Jembashi Human to do that you, New Giggle, Songwago, Quanachko, Ashanginachko. The Anchigarango Giggle Chanson, the Tomar Guyan, that the Songwago Jotkum. Dendana chungtara songchuta teg. Dendana nye zhenba ge da daru ge chanchi zhanda kubida da. Da khun zhi na AI ji astena da da da nye ngoji jina da. Dani da zhenba ge kera te lemu I da da ne songnik da nye arunga ngoshi ra te zi da da ne songnik gurku guno nansu da hajama ge. Dian chi ge arunga chimchung ge da sangwa ge da chi chanchin zha. Dian chi ge da chi ལོགཡང་ དེ་ མུགུ ནོང་ཏན་ དེ་ ཏར་གུ ཇེ་ དེ་ དང་ནི་ ད་སུང་ ཇེམ་པ་ ཁག་གུ ནོ་ དམོ་ ནོ་ ཅི་ མང་ དེ་ན་ དེ་ ན་ཡ་ མང་དུང་ གུ ད་ ཐུམ་ཇོང་ དེ་ ས་ ཏོང་ ཟུ་ ར་ སིམ་ཇ་ སོ་སོང་ དེ་ དང་ ཁེ་ དེ་ དང་ ན་ ཇ་ ཆུང་ གུ ད་ ཡིག་ ཏོ་ ཧེ་ དེ་ དང་ནི་ ཇེམ་པ་ གུ སང་ བ་ དེ་ ཨ་ཉེ་ ལོ་ ན་ མ་ ཆུ་ དེ་ནི་ སོང་ ནེ་ ཁུ་ ཏ་ཡ་ ན་ མ་ ཆུ་ ཇེམ་པ་ དེ་ ཁར་བ་ ཉེ་ ན་ མ་ ཆུ་ དེ་ནི་ ཇེམ་པ་ གུ སང་ བ་ གུ ད་ ཤང་ གུ ར་ དེ་ ད་སུང་ ཆམ་ཇོང་ ན་ མ་ ཆུ་ དེ་ ཇ་ ཆུང་ དེ་ དང་ ཁེ་ ས དགོང ཤ་ཅིན དུ ཚམ་ ཡོ དང ན དེང རང གི དང ཉེ ཟེན པག སང བ གི དང ཉ ཆན དེ སུན ཇུ མ ཡེ དེ དང ནི ད སོང ནུ ཆེ དང གུ ནུ ཤ་ཅི ཡོ དེ དེ ད རང གི ར དེ ནི རང གི ཡུ ཉི གི ངོ དུང གི ཆམ ཆན དང དེ ནི སྐེ ཅ དེ ནི ཡ་ མ ཇུ གུ ནུ ད ཅི ལམ ཐིན དང དེ ནི ཁ པར ང ཅོ ད ཚང མ ད ཡང མང དུན ཆན ཇུ གི དེ ཚ དོང ཟ ལ ད སམ ཅི སོ ཅི གི དང ཁེ ཡོ ནུ ད ལུ དེ ཅ དེ ནི ཤེ ཐ ཟེན པ ཤེ དེ དང ནི རང ཤུང གི ཉིང ཉེ ཅན གི ཐོ ཐོང ཟ 또 다시 듣는 거 잠시는 또 그 그런 거 축천으로 맞여도 되더니 청백군이 다 잠천도부터 디한 지금 잼바구이니 이 참아시 유지된다나요 그런 거 이게 그 잠천대 안에 빠지지 못하고 자청된 거다 그 공부 자체는 없이 사치에 된다나요 니청 그 리유탄배 대한 게 되게 된다나 그런 게 니청 주주님 가양시 주고 니청은 이태니시나 지인다나 니게 그 잠천대 다손에 도지 돈돈으로 능히 도고 대인다나야 니 젠바고 창천자 누가 다 전부 해용 거지 너네 젠바 좀 대인이 대인다나 양친통은 멍청한게 양나 참전 생제가 너나야 땡큐 노스나 다시 젠바고 야만 죽은 오란 트라 뜨고 창천도 아주 연체 대한치고 다른 게 중개가 고무 동화의 연체 용도나 다른 거 니 젠바고 창천도 다도지 당당노 능니 때 듣고 대한치고 다른 니동라가니다 닌카즈노츠나 니젠바고 모동도고 AI 제다다니 지구노 디안치가케자드 다소니 니티고 샤니라 데나 독보라 데지다다니요 아른게소니 고용고코탄데 다 고모라텔랭고노 또 사마나 쳇던고 다 지 소징고 디고 고코톤고노 니테토코 샤트클라가 치마치노마다 그 청글아가 뒤에서나 양 고용고코톤고노 니테토코 된다나 다 진토만 청컹게나 죽고 진토만 수슈카나 죽고 또 참아야 사우이시 주스나 AI 줄다더니 모지다더니 다치가 년 통화도 말이 오가지 또 줄다더니 손젠바 고용고콜롱고노 두고 다 오라카니 셰르소나 두고 다 고용고코톤고노 샤추이니 된다나 시그 철치에 된다나 니둥은 괜찮으고 단대고 이제 사우이 땡큐고 다 젠바야더나 깨디 잘른다도 줄다더니 죽더니 AI 그 모지고노 더니 젠바그 아케라즈다더니 다지 로연다도 모고 찬천라도 자토 저게 된다나요 로연강 요랑 이지라니 뜻고요 자토네 장군우 근거니 돼요 안데 도조인 가정치요 망등은 괜찮아 죽고 니등은 괜찮아 죽고 다 뒤에 전화야 바로 와서 천등 개성대 도지도 죽고 된다나 니등은 괜찮다나 죽던 거 다 정책하는 거 어떻게 주무리 다 망등 거 괜찮아 나가는 인다나 다 손이 정카한테 득시고 타서 다 그런 의치 동구노 샤치 참 좋죠 디안치 그저는 차다 제조노 도는 차다 메뉴 동주 근데 년카라도나 년카다 메뉴 동주 대양 다른 거 특시를 시대 동네 청카 손에 특시나스고 다 회나 바로와 그런 거 정계 그 찬처로 같은 애니 손 잘라나도 제니 잘라나도 네 마즈고나 다 참았습죠 다 참말고 그 특시를 시나스고 연계때 찬처 남아나 주제 동네 니디고 단양 죽어라 대소마 늦반지 주나요? 양쪽은 되네요. 늦반지 주는 매너지니. 되네요. 손이 다 성취하는 바그 첫바자. 되네요. 양란자. 되죠다 당네. 공특신이 그런 거 천년적도 도시를 할 수 있고 디라가네요. 리스시나 좋고. 다공이 사정 설치는 딩이 되네요. 지 잘릅니다. 손이 창천라도 전소이니. 젠바그 다지 니제나 좋고. 되네요. 양쪽아 되네. 동로군 디고그 조회수시 주의. 대형 진토 멍멍 정큰 거 지 환천랑 정도 누구 조회수야 정말 경험 거 대형당나 농돈 조치 나 니돈 니가 조치로 다 주하나니 슈가게 모그 다른 거 다 괜찮아 죽고 또 마즈 주다 다니 니 젠바글니다 니 저랑 숨지고 숨은 거 창천도 도 니돈 대한치 그 디쇼라 말그르니스 다 공고 니 저랑 숨지고 마테노고 차진오니다 그 손이 세주가 뜨고 단디 자케시나 유시정 호그지 디글라가니 쿠이데 다니 다 그 고모 동주그 연구도 자세 연구도 니 소치가 다 제파나 리가게 모가 슈가게 모가신노가 말그라 다니 찬천도 줄다 다니 청개고 보네요 손이 니 젠바가 모동지진 아마 다니 다 AI 글쯧 된다 다니 한년자들이니 젠바 종이 되네 고모 추승의 연구도 도 자세 된다나 슈가게 모 리가게 모니가 수신 근거크니 샤츠도 청결즈니 마마 청카 뜨동 수신 근거 야 청카 기노즈니 마마 청칸 근도 쥐 마마 청칸 근도 쥐 저리니 쯧나 다 슈가게 모 리가게 모 저크고 단 제자 청카 단칸 겨르데 다니 다 청개그고니 니젠바고 찬천도 돌아가 용니 다들 춤 춤멍그고니 외취 다니 응게 용구라도 잔노 된다나 니 둔자 청거 농거 저멍그

0: agar ga chanchan de dhokji dangdang no ga nagni de ga dan no dhaka da chunga da chanchan namo ja zi. Jigantara chungkang ga chungtuk jay no tsura zi na li ga ga mo ga da shimang ga ma ga ga chanchan de dhokji dangdang no ga dhaka da dikog zun ji ga da ga diyan chi ga gomu ga chapa chasam ja zi. Da nai shi ga ga mo ga yang shimang ga nyo ga ga chanchan de dhokji dangdang no ga nye sga zhung no dhaka Da dikog zun jiga da zhu, diyan jiga gomu cha batong zhu cha dangzi. Tsama ga da, nge sha li chi gu gu yu shen ga tsama yang ya ra zhi dangzi. Gyu huin di gu, huin chan rang zhin gu da danyang da nung zi zi na, nye ge gu dha pa dha, da ni anyan dha da jir da dang ni, da ju zhen ba gu chung ge gu sha chua da pe da dang na rin gu gomu ra da za chi gu yi dang na zi zi na, da yang chung ge ri zi. Nyugiga dhapir nachku, anyaya nachku, tatsama yang nichungu, songchui kunu gu, kyaukungi nu dhapku, dada ranga nijiyamba gu, jaya nachku, anyaya nachku, talgayi tuntazi ni, daru ge chansaya da girda dhani, da ganyan somso guwi ni, diyan chigu, chungi gu, yungu rato yodana, da yang chungi dara songda dhani, nidungu, nganchunda dhandi gunu dhamazir dhendana, dhishi yunyam chibogu. Nuchin pungkhen dhana yang, ranga nitsi dhamu yunu shi dhana, Da chidin lingkong na chukku, yang na chungkong atigay ni. Yang na daga huynshu yi na ganchang atigay lani diyo na, da ganchang gu nyankan da tenshun yung gazi, tenshun gu gongsun da jirda dangli, damu ga nyanjan jara da gugu gu, denda na nga ranga chukchi matwa da dangli da da gugu gu, denda na da subgu uzi tiga riwa do na chukku. Da chungkala ga na yang subgu uzi niya riwa do na chukku gu gongcha da yang tenkhe yu na
1: chukku. Ji ji ji. Di hanshini da tsuwa ga chunni nye tsangma ga pansin da ngokhi ga bara jayiga mela da li gurmo jago na danda di chua talama yotub ga vanchi la sikwa ga natun di kata li dal tangi mangtun chamzhung ga na geka tonu ga gorchi ga shawa tsangma ingi na tsonzi na ngonsi li yopab zinta da mangsuk nam ga nyen kan da li chiga ayol go ni na yang na gurmo ga yungkil tep song na da gongti ga dal tangi tom shira chiga len go na di nga tani galin chiga onar gan la
0: 어제 도마 망천에 고모치고는 디코는 주셨나 다 망천 그 모시와 고모치다 당리샤 농금에 놓나서 대하자만고 된다나 아름 그 고모다샤 대로만 렌주치라 치클라자네니 다 권주지나 가와가 차 고모치다 납지지 시고노 괜찮아 되니 어 당이 좋자 당이 가와가 하시고노 괜찮아 대한지고 고모의 장가 되니 제가라데 요메 뒤처는 수자서 지내나 정카라 때 그거한테 거는 또 처마게 남든 거 요나샤고 대한 지금 니노니 학벌도 냠주 군주 쓰잖아 다음 오시르즈니 지 카퍼노니 개차다 셌다니 양지 대한가도 던지메니 야 간청라 간니다 고목카도나 고목카 누구 후카즈나 메니 도모엔도나 양 정카소네요 고목치다니 다샤 때고즈나 정카가 대한가도 카마 청거지 양아 저주 메주님 가다 하정시고 또 정사 수우즈나 어쨌든가 망든가 다 고무치고 노된다나 최대한 청춘 생제는 청춘 생제들하고나 최대한 개오거든 다 가와라 가와니 반성하라 고무치도 지지 지켜야 해야지고노 지지가 야마 해야지고노 되고 남든도 지고 사고유고 니한 지금 고무도 뭐가 최대한 너 최면이나 난 최최내나 고무 침어서 최내나 뒤 최침어서 가다 샤테고내나 아니 제가 요네는 메네나 또 정말 정확한 게 정화도 죽고 지 시와는 요는 또 조이는 된다나 디코네 된다도 시니아 츠리 양데고 게데 고무 지고네 카트데 메존 양디스 다치니 카체노 따라 고무다 마신다나 야 스캔차데 디르다 고무다 남초데지 니초니만 도모도 모스가 고무 치타라 정아 따라 마신다 데조 디스 탄다 그지 디히 하셔다나 바로가 오다니 조 고무 치노도 나가 따라 데지 메고 아직은 데르스다나 야 공게 야 된가 메누고 다 가끔 그냥 공동은 된다나 대형 된건 자신년들이 대한체 그 다만추 그 고무치고는 디나나야 다 괜찮아 되냐 고무고 고노면은 손이 능이 되고도 뭐나 사하자만 능이 되고도 다 주다 다지 고무고 처리야 양마 다지 체유라 되나 사회에 담이 고무 달고는이니 너무너무 그나 처송이 처리가 다시 좀 늦어 하정 개치요 대한체 그냥 죽는 Da jik yu tuwa da ha gu tsa tsu, gomu jing khen tse nye na, di yu nyang zhi nye zhi ti nye, den ju ha zhang ke chi yu. Yang da man dang na yang, da jing nye chong kong ha di nye yang, ji yu yik cha da chi yu tsa na, da paru wa ge yang, nyang da ni zhi nu men, zhi ti nye nan nu men zhi nye. Da jing nye yang song, san jia ya di yi da dang nye, mo ma ge paru wa ge nyang zhang,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그냥 뒤쪽에 고모도 신이 된다나 안경은 좀 그래 대한 지금 다치 주중에 양디라가 요거를 뜻하네요 위치에 맞게 된다나 안경이 좀 그래 된다나 디라가네 신이 아스마죠 제대로 Dengyatin dana shu da kawayana chuko, kawayana chuko. Shukunigi da kunigya ge gu tundan gu uluk dana. Den dana dilagana shigin nan dana shaga. Nyan yima azga jatukuni da arangada mu dengyazi yuk gizini, da cheyongda dana jirini digu. Den dana da arangga jatunga ni tsirani ga jirida dana, da takjaya digu na yini. Kanan yugu, kanani, dana sabjiyo gu suyini. Dike shiga tukdambu yiju shiga chiyo.
1: Ji.
0: Den dana shangsa gu kunin dana ya, 상사된다나
1: 야나
0: 다 아름다 사카르데 니송소나 메라덴다나 다소니 안년토라더니 다랑기스라 이가테 용구르 다추 다랑다 사카르데 구아제니디 소니 청카나츠쿠 데와나나츠쿠 침소나마츠쿠 데송셰나 다치 아름그 사카르데 샬랭주라가니 시비츠쿠치니 칼리치네 도모노츠시마가 덴다나 쩨뜬겐다나 다 샹디그 사실 결론 자체가 단계든 선심지 소식 단계다서나 다 의미도 아니 송송이 사카라든 메다나 아니 마송공공은 거 대화 유수고 다 데모 엔랑금고 다 의미도 사카도 샤랑나 맞추지니 자체가 단계서 오고 다 저든 거 상상나 죽고 사상나 죽고 된다나 다 지금 괜찮나 동경도 주 다 데모 엔랑금에 놓다 그 데모 엔랑금데 동차데 요네도 무서워 다요 외메트 주요 네오 송저 된다나 아니 마송공고 침송뜨니 뭐게 요노 사카다지 아스코다 메송노 도모즈 마레 된다나 다고 공기시고노 된생뜨가나카네 땡케이웨는 메체크 다지 외메고 다 튼튼케고도 송추고노 자청 지라가 된성아 좀 아틀라가나 소위요노 외메트 아니 인지조나 죽고 아니 토송나 죽고 기타 메송나 죽고 아니 스콘송나라 다 아니 송소도나 뭐게 사카다든 메송도나 담무게 사카토 시가 아랑아 감독을 하나만 추어지니 때문에 자청을 단계라도 요는 된다나요? 그 정확하게 줄다 돈이 아니 그 정통계 건데 송주고 잡주요. 대원은 대한 시급같이요. 대원은 그냥 주 같이 다른 사산도 사사 이유가서 근데 상사한다면 상사 이유도 그 군주나요? 사사라고 회주가잖아. 사사 타이라잖아. 같이 정성라가 정성만 년 돈이 나 니가 녀아츠는 배워 사오고 너무가 니츠 요도나 야한데 사카다 다듬어서 요 된다나 고아즈나 야 시타디가 언제 자살 라라 카이라가나 야 지가는 그냥 매야데 다네 다른 거 후크라더라 젠바코 다네 니스모소 데코 된다나 아주즈니야 다가 자살 이기디야 사와주데 다네 다 니스모소노 니고 냥 지메노 도모남스가 하자만 된다나 다양 데모 영상금 다그 다던덕대 시가 산후다고 부초자이다 다음은 랭하들링교 댄치고 다지의 상수 중어트나 어머니가 자사가 많이 오가지 댄다나 떼손데 다음은 랭하들링 된다네 다른 게라 자사가 가요 댄다나 젠바가 아랑 맨네 이디냐마 양나 젠바스 그 트구진을 맞다 뭐 젠다나 너무 조제네요 소면 세네는 세상교 대한식이야 아는 거 아니 송후 이즈니요 침선난 거 아는 거 사카라도 어떻게 좀 됐던 아는 게 되게 매너 너무 했나요 통과 송다던 아니 아는 거 사사도 이나츠코 상사나츠코 되게 같다셔신 다시 한번 바로하고 군함을 쳐 되니 아는 거 못해도 의식이지네요 되게 통과를 시시다던 아니 어떻게 하나츠코 언제 통과 어떻게 나요 아는 거 댕건도 쉽게 치고 댕건도 따르시고 놓고 다 내 말씀 공 아는 거 사카드나 요노 내 손수에 사찬하는 게 사카라다 메뉴 사카 메뉴 된 내 손수디게 데모 일만 칸다 제다 다니 이런 게 사카 메뉴가 된 건 얘기하다 나나죠
1: 아레지 다양 렌슨지르 규기티 슬라톤타 르간르그타 우르선기나 스릴릴흐비 디순데 베셀달당이 다 야시마마 망수가 카사르 기특 다 몬튼 참중고 거르기 히샤망 부즈 모르틀이노데 티지 치시네인 야
0: 돈드마 거든지
1: 야야 타나 니쿠트라히 델흐
0: 야 돈드마 데모
1: Rejo panamba, terengge lemsin di nanga mangtun chamsung tangde nuga khabda ziri namuga langziz kodgi tengina chamsupa rinshin suga dika kurni khabda inarela. Ta chamsupa rinshin su marga tsongina yang ti arginta shawaga tesang cheni ta gyoja chema chungsum di ingina tukshul zina chukku. Yangnan daga chamsuk shawanda dhubyuga cheta shukuyamrar jiggu tangi. Ta lemsin daga janjay nara nyinga ngonni. Tangnin shi tani tichali iyo narecha yang ta nyama terung martu makuma tergung ingina tisular gaga thongni lehnoy da tangda lemsin da yungsi. Jiga tsakkishigni gyamsan tamu ziri. Ta nda tabar songgina mangtun chamsung tang rili dal tangi. Ta nga si yashimama mangtsuwa tsuwa ngi gacho ni rang kempin tang rewa yonu ga duandang na tsuzi ksechul cha ta yag yishib. Ta ni nda chamgila ni shigi takisho gug ta la sikwa ga gorim ta yin ari rizin ta maliya tsangma sawu yiri rishili maku sara ta ni gishi shigi. Kua malun saga changshig te marga jiga kyo hui maa zi changi nye chik ki mu kyo zhin damu ziga tig tangi tani kyo zhin dan digi takib shaynar sir kin randa damu iri ka saani damu nangyi rangzhin dani damu ga kabda ten da tangi tsangma ga nalama mangtun chamzhong tang lewa yonu ga hisha maa zi kyabdil inar nda tukunda gyachi maa maa maang suktawar songa na khanta galngang cheni suwa ngi ga choni ta goshuka rangzhin khanta cheni damu zhe Ta mangtun chamsung tang dili dal tangi, juan chum ga kakur nda ingi na yashi mamu mang tsuga kyabdala tang dhig kakur ga hisha munga zigi yung rgila chik anjo razi. Tsuga ngi ga choni yung dhig chik panzig atuwa se gu nu. Dhig amayil tawar tsongi na ra, ta nye riri tsongi na, gyoji chema chungsum tang, tani tsuga ngi ga choni rgakang nama na tsuga dung to gor ta tsu, chum ga nga tani rangi kipin chazig ga songkiwe iyo ni na, rangi toptang chigi songkiwe na ndigni na, dala tsuga ga rangi lamka chamu da dhug ᱛᱚ ᱠᱷᱤᱡᱩ ᱪᱷᱤᱞᱮ ᱱᱚ ᱢᱟᱨᱛᱚᱠ ᱭᱟᱝ ᱡᱟᱥᱤᱢᱟᱢ ᱢᱟᱝᱥᱚ ᱞᱟᱠᱷᱤ ᱜᱮ ᱴᱷᱚᱱᱤ ᱪᱟᱱᱴᱷᱢ ᱜᱮ ᱪᱤᱜᱟ ᱡᱤᱝᱠᱤ ᱮᱱ ᱥᱟᱢᱡᱩ ᱭᱚᱞ ᱛᱟᱨᱛᱠ ᱵᱟᱡ ᱢᱮᱞ ᱛᱚᱢᱚ ᱤᱱᱛᱚᱱᱟ ᱛᱟ ᱪᱤᱜ ᱴᱷᱢ ᱪᱤᱡᱮ ᱠᱷᱮᱥᱮᱨ ᱜᱮ ᱛᱚᱢᱚ ᱤᱫᱟᱞ ᱛᱟᱝ ᱪᱟᱥᱩᱠ ᱠᱚ ᱴᱷᱚᱱᱤ ᱢᱟᱡ ᱜᱮᱱᱫᱤᱱ ᱛᱟᱨᱵᱟ ᱥᱚᱱᱚ ᱜᱮ ᱥᱟᱥᱩᱞ ᱢᱟᱝᱟᱡ ᱜᱮ ᱛᱟᱣᱟ ᱥᱚᱱᱠᱮ ᱱᱟᱨᱟ ᱪᱤᱜ ᱟᱹᱱᱤᱠᱷᱴᱟ ᱪᱟᱱᱛᱟ ᱛᱟᱝ ᱛᱟᱱᱤ ᱪᱤᱜ ᱠᱚᱱᱡᱤ ᱴᱷᱢᱛ ᱜᱮ ᱠᱷᱮᱥᱮ ᱴᱷᱢ ᱟᱨᱛᱜ ᱜᱤᱡᱤ ᱛᱚᱢᱚ ᱤᱫᱟᱞ ᱛᱟᱝ ᱥᱟᱣᱟᱭᱟᱝ ᱱᱟᱠᱟᱱᱤ ᱢᱚ ᱢᱟ ᱥᱚᱝᱜᱚᱱᱤ ᱛᱚᱢᱚ ᱡᱮ ᱛᱟ ᱪᱟᱨᱛᱟᱝ ᱜᱮ ᱡᱟᱴᱷᱢ ᱪᱷᱟᱫᱞᱮᱱᱟ ᱪᱩᱠ ᱡᱟᱴᱷᱢ ᱞᱟᱜᱞᱮᱭᱟ ᱠᱚᱱᱟ ᱪᱩᱠ ᱱᱫᱚ ᱭᱚᱥᱤ ᱠᱩᱭᱤᱝᱜᱤᱱᱟ ᱧᱮᱡ ᱴᱟᱝᱫᱤᱝ ᱜᱮ ᱜᱩᱱᱤ ᱟᱨᱚᱝ ᱠᱷᱮᱯᱷᱟᱱᱫᱟ ᱟᱨᱚᱝ ᱠᱷᱮᱜᱟᱱᱫᱟ ᱫᱚᱜᱚᱫᱟ ᱪᱷᱟᱢᱛᱷᱤᱱᱫᱟ ᱴᱟᱝᱫᱤᱝ ᱜᱩᱱᱤ ᱥᱚᱝᱪᱤ ᱵᱮᱠᱭᱩ ᱛᱚᱜ ᱪᱷᱤᱞᱤᱱᱚ ᱢᱟᱨᱛᱚ ᱠᱩᱭᱤᱝᱜᱤᱱᱟ ᱛᱟ ᱧᱮ ᱥᱟᱛᱟᱝ ᱠᱟᱝᱡᱤᱠ ᱱᱩᱜ ᱡᱟᱜᱪᱤ ᱠᱩᱨᱟ ᱪᱤ ᱱᱩᱜ ᱡᱤ ᱡᱟᱜᱟ ᱛᱟᱝ ᱥᱮᱨᱪᱤ ᱠᱩ ᱛᱚᱢᱩ ᱜᱟᱨᱜᱱᱤ ᱭᱮᱱᱱᱟᱨᱟ ᱢᱟᱨᱤ ᱛᱟᱛᱟᱣ ᱜᱮ ᱥᱟᱢᱵᱟ ᱪᱟᱝ ᱫᱟᱞ ᱛᱟᱝ ᱡᱟᱴᱷᱢ ᱫᱟ ᱫᱚᱜᱚᱱᱫᱮ ᱤᱝᱜᱤᱱᱟ ᱧᱮᱱᱡᱤ ᱤᱱᱟ ᱛᱟ ᱧᱮᱱᱡᱤᱱ ᱛᱟᱭᱟ ᱢᱟᱡᱱᱤ ᱪᱚ ᱱᱚᱴᱷᱞ ᱪᱟᱝ ᱭᱮᱱᱱᱩ ᱛᱟᱞᱟᱥ ᱠᱚᱭᱟ ᱭᱟᱪᱤ ᱢᱟᱢᱟ ᱢᱟᱱᱥᱠᱚ ᱥᱚᱝᱜᱤᱱᱟ ᱦᱤᱡᱩ ᱠᱷᱤᱱᱛᱟ ᱠᱟᱞᱪᱮᱱᱤ ᱛᱚᱢᱩ ᱡᱤᱨᱟ ᱥᱟᱢᱜᱟ ᱛᱟᱛᱟᱣ ᱥᱚᱝᱜᱤᱱᱟ ᱱᱟ ᱨᱟᱱᱤ ᱠᱟᱥᱟᱱ ᱥᱤᱞᱪᱤᱜ ᱵᱟᱭᱤᱱ ᱛᱤᱜᱱᱟ ᱛᱟ ᱛᱮᱨᱤᱝ ᱜᱞᱮᱱ 랜슨든 지그데규게 슬라잉 톤타 야신 양큰 남바가 다 랜슨데 산지 나버냥네 티지 치시네인 랜슨데 니케지글란 돈진당 솜르시네인 나가자나 함길긴 랜슨데 그 솜증 간크르바 하르자다 키던 다르클바 담진수 제큐브 다르클바 응적세랑당 소노머린 신네인 아디그나 랜슨어 제마득거 톤이인 나시 자툼당 대와요노이나 쇼크 영나시 김송큐브당 머르 튼질 디안시겐게나 망핑게 샤와당 더니 무슨 돈증 샤와드는 거 담길라스과 멍부즈기엔 마타테 벨치르욜 그러나 띵이 드는 야시 냥큰 족보나 바그 무타테 강중 샬은 게 레츤달라 산진 능버 양네 트지 치시바당 찹 지그데 인게나 마타테 러리 쿵 레츤 잔드글라 산진 능버 트지 치시네인 야 다나니 급게 데모 야시 냥큰 나발라 트라키 데르스

엔지 고지 론친의 스타 모거다 저 비티 니니니는 당연히는 상을름 고스득 제위 고지 론친 게 이흑건더니 담실 비티 키 엔지 조위 등거 당시 링겐 결제인야 진진 바 담튼 종으로 왔다 김은트다 엔지 고지 론친 거 인간 결제인스 스타 모거 제지레 엔지 조위 등거 다다 삼루 동진 비 나튼나 코너 등크디 네트디 갑지미 님쿠라 신킨데 예문거 하나튼디 키조위 등거 드위캉 당초제 나툰데르신비 런티오 퍼 마슬 당린시지 쳇탄요서 스타모그샤지레 키 당스인 데임쿤 지그들르가와르 고지글 원칭겐 겐크르제인 바던 니와 제일토니 강차데 고름담비구니 제출시퍼 간송시지인서 키 다롱탄돈 진진 버른 타치그드 갸프르시잉인서

야, 다들 신랑과 형님이 냠큰 조금 안 봐. 다르다 최적가 내놈 던전선 반대 총은의 정적 년친 큰 오케레 농친치 완농 천지 번역의 다동 년친인 나대군과 년친 돈선 봐 최롱조 마인 남바지 멘트드 나초 년친들라 선신능벌 르가스시 디나 참드니 지난비 내놈드 호성 한웅 초기 아양침 청세 얼군과 동네 님무즈 고드기율 디나 조부남바가영 대군과 다통과 렌센데 질대등 알마할 한웅 초기 동네인데 판츠날럭지 거삼나 나초 다통 큰거 카퍼릉증 특급된치 드슴니가 선든어응아등 특급된치 드슴니가 선든지 특급된치 드슴니가 응아슴 특급금데 카퍼용벌 르가세시.

0: 야 톡부남바 다타 체적거 니넘 던조즘바 너와농 천적 번역의 타통낸 챙긴 지난비 문태다 센신능 버 르가스시 디나 참드니 양 톡부스케 클마 카프르토요케 체적 분디케 카프르닐레스길 왜 톡부초디모
1: 오 데모 데모
0: 야 톡부거 참드니
1: 얼마 도모드노 디 얼그 못아
0: 헤디 앤디 데릉거 린센디 르치 카킨다케
1: 오
0: 디나 치퉁아 아지마 그린 선아얀 카프르통라 초레와진 달마 동무가 몽르스 고지글라고
1: 야야야
0: 야 디나 멘테땅 아츠 렌센들라니 버가세셰 디나 니크브가디모
1: 야
2: 오호쇼
0: 야 시댕가 년군 족부나바 참드니 고득요 누르치 인공부 돈즈브라 자키 로마니게 마리 다니엔 세르군고 동네데긴 참이 센시능 버 가세세

0: 바롱 러르레
1: 좀 말이 샵적 알러레
0: 젠 게겐 바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알러레
0: 쪽버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야 년이비 조금 총총소 다다체적 산지 능진반 등이나 나총시비 가체크 산총동우 조기 증결인 리더나 조금 총총청마그 아 다조르능고니 잘롱숑고나 나치야랑니 근준탕의 희주 준탕의 후군도이주 디시관 바바이나 다즐 아 당아 소토마 청마 리탕라 조르능고니 잘롱숑톱가 아 데나 실르다우스가 존재나영 따따브그 그게 셴닌조니 아 니와요니 도모즈그 디첸거 데랑영 쳇더 전친종들 데비자들로 총거적고 총총치냐는 시위 실라 정마 엘리스텔라시군 데인이나 실라즈가 나카가니 도모즈그 점니 아 도모거 니나 실라즈그 데나가시냐마 치가 니치년주엘

야냥이비 지금이 돌러세 고는 데냐나 땅아 나총 시피 가츠크 찬총니와 티바가 찌크나가시가 대릉 쳇트 고지오노가 럭실럭 담지자 시종아니가 신년주일

0: 조이마 리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지레
1: 세롱 따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따로지 주소너레 조이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따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직 저사 있느리
2: 점질라 드글름 흐송실 우덴직 키샤 셈서종
3: 어종 따회 아피 흐진으리
4: 흐흡샤빠 보위 덴차인
5: 네 여자 원인 간차인
3: 종보 청청토

0: 야, 니니비 두고총총초 청마디무 다스타치적거 산지 능진반된지나 아, 다나총시비가 체크 찬충은이와 티바가스지리 대릉 티바가스지크능아 럭실럭스담지지그라 시종지그체트고르시요 두고총총 청마그 응나 강안연한도그 하리 다나 포우자르김그 디진테치조 럭실망아지그냠주이크요너 대릉그 스담진된지나 영크르게 럭실럭스담지지그라 다나치 아나스타마 니에나땅아 아따 럭실린데인 지나양 포우타 젬거 렘츠 호마 호마즈케능니 냠줄이 이땅아 치치 일라 아쩡게식티고 다니 스탐질시 에피캅스 쉽테니엔주 흐탐지 근곤지고 와스마 당 예고즈게 제위 조랑니 칼로존당나 송이 나님게 쪼코총총어 젬바 냠줄 히라다 쇼르니 조랑니 흐탐 마르치인데 종데리 탐나 흐섬니 아 랭게 옌증게 니완데 제브성이 탐나 디 한친인 지나양 제 나스탐즈가 시치세나 파르피 쪼코총총다게 영 조 나스탐 유과즈 파처시 제른독 리 드나가치 냠흐치가 하룽 젠주 세고노가 럭실럭 담진데 신년주일
1: 하룽 젠주 안나 안나즈가다 세즈근잠나 흥 워바근 너츠스 요츠 너츠티능나다 하룽티 하르디에싱스케피 츠와루크욕 Nyamaa zgaata, hardungu tiin

0: 총총시비 히르거랑가
1: 총총시비 런데까센조
0: 총총시비 센텐제 정보
2: 나도 시비 나세
0: 히르거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노르요 로그시글리뉴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세저 제충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렌단세 아르비 가르콩
3: Chukpo chung chung cho, dahta che cho na chung shi bie erga tsil lem chen je erga bie gar kong ge chanpar shik tang. Nga chi hiv shi cho mo re, a lor ge jir zin zhan.

냥니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 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책근 지기티 참바 리비 카르콘인 리비 카르콘가 나가 나총시비 데이터 젠히리 데이터 코르치 히샤리 크스만다라 아 시스템 젠던 지기 체다 고르기시요 다나치 응마일란드가 땅아 나이 푸긴던 세고노 시스템 젠던 데냐나 땅아 데이터 코르치 히샤크 스만데 정말 우트레이 주엘

야냥이비 두고총총초 다다치적 산지능진반데인지나 나총시비 가치근 지티참바 하리비 가콘인 하리 떠나 공인지나 지식심 제로관인 땅나 떠나 순이치 나총시비 대통 정희리 대통 코르치 희샹 가세고노 크흐삼반데 참망 우즈초주엘 하리 대릉근 우초주근 인지땅나 가람슬 통나 참바 원국시 타범 세고노 저완들 안데겐이나 레나치타오 커지다나 람츠크 참는 홍국시 마탑크 참는로 후존데이나 저친 나츠즈오노 쳔게 람츠 코나 통화 잠지 참는 홍국시 마탑지 다티기시나 추니 마츠 다롱 디아롱 와람츠 통당나 다 크게 호온디에가 노니

0: 통티 용리에 담스러랑가
1: 냥크남바 통디에 담스러랑가 시비 참빈낭 아제티랑도 견향도 답해당니 머르게자들게 타블 서버 흐지졸치바 딥셰지인
2: 저침수제 시진핑의 단돈 중화머르게 롱우동척더미 폐지제 로지랑미졸 아제치랑들이나 통타와슴들 남질다미 제르크 소우연라 통타와슴들 랑질러리 소시 마멍지 바스노 호멜제브르 게마동위 도크 쳔보시기 정인 아가비 치르니 디친지 아진랑비 로지자 망슬르그니 트요바마슬 제르메제 제치 세왕 디요 아가비 치르니 아르그니 진진다 아제치랑리카 랍친 향투 다르플당니 디르브사르비 중히 워등 워미 아랑니케 푸슴데 야캅당 머르게 레흥당 담브르 제샹 메르길라 장위르가신데 단티 허츤랍지르니 Chungki lika tangrib janji, Chungha marga labchin jatir la shukyungni gandh tungwi tablim xarwi tang liya xarwa zam.
1: Chubi ya labchin tang zhugdi, ndigdir kalu jir. Ngawi ci ngi di chin shkab, meja jian zhachi lupshinga gangsir ndigdir ndandir kya janyam ngon. Serindog kan ndigungi balu shigni mdanda chupa tang. Chawa namchi dhikim la dami, huama sopa suchi, huangir chenpi mbatu tang, sartu la yarchun chi marga jia lupub ngon. 广东乡亲的东莞中切的中腾中的人这个这个人们中住亲戚学习的这个这个东莞的真这个把所有的真正给坑西门腾把等班崩学的把刚刚那么这个把等旁边的么这个把所没不起这个比俺是的俺是也认真学习
2: Mungu tunga ngawi tsiye ngi mungsula jinzin shiba diya yakubla jangwi zewa samu tang pansam chobi nyangstubje doenhing tagyo 这就是说习近平的汤蒙文的祈愿个年次的这个战争里历史的历史文的这不是比下巴这样没祈愿基隆为文件若那么两特人样的给内核有给措施不当而另一个下级人习下巴能人而和能大是个有给比给这个能话等等用当而家用这么这个措施没梦及查龙那门政本的黄日前边人居的这本给这个能 这就是说习近平的中会派出所的人给你传递比某个节娘子的进展等大部分动物的餐厅同情的能力单独而且这些人的中华某个节娘子的社会抗议而且这些人的节娘子的中华某个节三等的这个有了对那中华某个节娘子的日节人这就是说 龙文阿东拉卡人拉中华某个节龙文恰卡瑞年卡等最后整理的把塞特巴等同他瓦森的基督前部松针谢特巴马日尼马日瓦日马年巴等金针谢特巴的中华某个拉登萨正金人为阿杰杰人的节所金有不是看着特别节萨多能空格南极单顿 Tangrib chungki jachi rangalik je ngu na jachi tang tang chi. Chancho rangalik lar gashin yopa ji chanti chigichir yungwa jinchung sha ji de yinbi. Kungi chancho yungsa yakibla chungwi zewa darpil hichin tongwa tang. Chancho rangalik je shokhan arantang tawa sorchung tang lagalin shini ma riri tang chamchang riri

엔지 고지 론친의 스타 모거다 저 비티 니니니는 당연히는 상을름 고스트가 제위 고지 론친게 이흑건더니 담실 비티 키 엔지 조위 등거 당시 링건 결제인야 진진 바 담튼 종으로 왔다 김은트다 엔지 고지 론친게 겐크진스 스타 모거자지레 엔지 조위 등거 다타 삼루 동진비야 나튼네 코너 등크디 네트디 갑지민 뎀쿠라 신킨데 예문거 하나튼디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이리 냠룩리 친제 낭토나가 나디 지급샬
1: 예 안형토 젠슨시티 디럽제 레억 서반트
0: 리청거 려닌 달린드 독시문잘
1: 제용 멍친의 지리 안유 탄킨기 너구이 토르근거 진큼 송추브 자침제 첨터 셰프셔 신고잠
0: 상체 멍친의 옌리율 한킨거 첨즈기 땅아 다클샤워르 독시브시 순이 낭돈라 십대 년으로노
1: 예 안 둥기 익사르지 님추인 지가 송아로니 지가 셰브리버레 당조연기 근인데르 장국 먹트당 장조나 먹트건 고트디 잉덕비 차브스제 캅슈고 담보당 삼루 장르당 응이 토댄스제 삼리 캅슈고 알로치 셈치기 멍멍라 샴덕 셰비 사비 무길 아랑트 버랑페당 까친 바준 셰비 샤식 사르투제 힝톱지 낭튼 소브르존니 예 안제 힝톱 소중시 제 차브슈제 시진핑제 단둔 예 안 힝톱네 당가 삼비르 지그시 까친 신비 마름니 마르바라 진신세기 타블린 서바르 예안 형톱디 예르디리르가샹 로르지 예너릉 담비 마름니 마르브제 곤친 담미 화응르 쳔빈 던주시브르 갈롱시디 셰스호랑르 당르브 젠제르 제캅 톱든 춘용닌 지친시브르 삼비르 글크르 지아 쳔본 던주시 아젤레 치가 담비르 보 타이 냠바메 비타스므 송요라 통롱 바비 성우이 사르지 형톱 젠진시 아덴치 토라니 비르캅스 Mumbi Renig Shesi, Ye Anjig Ninder, Taring Jilunji Sagni Susi Takurabsi. Yang Jalin Dang Zo Yun Su, Sardi Ninyung De, Nipuri Ridang, Lurji Jig Shayz Hambari Rili, Tung Chung Yunki, Yan De Lungu Jigsum Dungla, Shkachin Batsun Shibi, Ustung Barbi Lurda Didig, Sunim Dambir Guni Yangchirmun. Tanga Tsuchin Jobje Pitsunde, Jacham Shuji Xi Jinping, Yan Jig Sardi Nizir Tung Bur Shikpim Nangyung. 니스통 종아리 식서를 뒤친 정권라 공산시의 독신 넘버 팸리 난집단둔 사르지 바르간바당 군친 당여 간바남지 옌 디르캅서적비 솔라진 납상포 당 주슬랍상포리적비 옌 형스톱네 나시 당거 삼비진으로 사신시인 니스통 니르니르레 당거 초친 당니카 반지드니 마상쿠르 찍만구르바레 제차부수제 시진핑 타령 예언드 페바당 스캄니크비 중공중앙 차부수주제 진인 히체디 사르지 네임축다 템니 난집다든 당지제 형토글라 보치 다르플당 옌 형토 다르플당디 로르지지 예툰 제프텐당 로르지지 랑글 지치 타부수진 형토 다르플당 앞지시디 당거 초친 당니크 발이 돈비 민빈 링근 원지르 용친 탄질은 바트브제기 제차부수지 옌 형톱락 지엽실어 땅습당 디럽제 샤르제고디 산시 사크제 폐지라 종미제르 극흑서랍진 콩깁단둔 사르지 네닝크당 네닝크제 멍멍지 나시 땅긴 고츠비 드롱기 사르지락 리스퉁당 시지카 신시그요비 나시 티르스터드 데라 이너릉 지지당 일란정기 아름바소시 땅어땅 서중기 랭근너 접심당 간치 크르슴 치르당디 사르지 네닝크제 플레지당 Nenyang kajie mamangjie suwa jilagsa tangjie di di tanga nabaganda simlan zingi ba tang. Jiaabchurib chi hiji chi tang. Nenyang kajie pilaji jie guntub jimjuksa tang di. Nenyang kajie mamang samar rishang jie bi suwa ru tangji gi. Kongi shanshi la zungi ligjie tangrib jen zikchin larkanda tongbi chul huangar chenbi ndanjula tang. Dirib jie suludambar xolim jie bi pindin tang luhtum zungi la. Nabji la sakada huyashtum jie niba hirtagin dunbilib shi gibar nanjun nang. Shjachab shuji yi. Tatu nangwi kaapshuk zhirazong di, yan hiongtub di, ninyang kajie mamangji lehang la kaalu jirwi laglan rngi sab jirin yul. Lohchik semchiki mamang la shamdag shiwi xabi mgyid di, dashda sasir thurganga yechirganda sabar dambu cikijin yul. Loh chilag ngundi, yan zhongchir ansay chui gochoo zhongda jin nangwi lewa na, huyansun jir kakag jenjig lewa bshigin bi, shirchulir kaba dang nama lin kawa, shaba jib kaba ji jir kawa xim jir kangin la chay yul. Shkangan dhe tiglam gini, dhewi tang zhibuyi, rangil ngang gan chikrini, wamid libi sasha ganglag jie wachu shi di. Gakhi tunli plajis dungje di, nevlan jirtog tungbi ngag zapsi. Darkab ngunche jir jaslan hurdu da jirwi, gulupung diwaari. Tangrab jenji rikil gakhi agdungramu samshtunglag zini. Jemtil ngang bapran jungbi, shingjir jie lamu shikdul. Dhema yungje mari chanyu kulu chukbi yungbib, nishtung jibje li gur jibtung jigja ngasimni, nishtung nirnga li gur Nichi bjibtung ngabjibar pari. Nangui gdiwi bilag gakhin ni. Lo chuan jie cadin khangri rabi wari. Dini meizung gha zhilin kim wari. Dashta tungkung lag zhizgi ni. Chedin shangli dobchir dang ni. Shanshi saagzi chimi zhungsib darbi jik sunyum dambi gdizig sin jirzi yul.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nianxin zhangme zhe lenme dang, hongme cagxirab zongli dagji xiba zhil. Jilin hanggang huantun zhe oluhtulgni, barchi zhen dongi talag delag ngang, tajurab xe di. Warnang shtawa jangtung xe bi, lagzi jangme gisi mangbu, jiexin huantun chasidal hebzi ji yul. Gola shabi cungjulag langkur zhe nirsilag jirchib qi xe ji, tongjilag denxe di. Fa shib qilatu rigdin so zhabri. Demir diso zhigranga mimili tongjila cati rangila jenji, tongjila lechular jachi denji yan jemtor damar mafsil. Zhongi cungjulag langkurin zanang da kurjig xebir, dagju jiag mangzir dambubdang. Tini xigag sartil rangxin zhe togila wari, solo jenji ag sochin liri, arigini sochin lapshig bi cungjula wari. Shanxi zhangri labdani, nisul dang jangdong nechi xe di. Rangshtub rangpe jig sambi ag nechi di. Jenshi mi brih bisi tobi pliji ji, ksonyum dambi lagdan dab jirin yul. Tukmi damchar stamba dang liig sarwa yangchir zun. Lurji jen guh zun saak sarwari. Zhongkui wudang wumu yongji sarji ig jie jie jinma chepra jinsin dang. Batum hingtub cherjilib shebzin yo jang. Zhongki lig jie tangrib jen tanjirwi jie chi tablin sarwari. Jie kub dobdin zikchin dang. Marif jadar jie liig sarwa mbapin jabzin yul.
1: Zhongkong zhongyang chafsir ju jie jien a jie sila chichib kanga zongli li changga da zhigbi ci nyerni nyin liaonin shangchin da ling zhongjir da toshib nang. Kongga nanji dan dun. Zachiv shuja Xi Jinping ga dirib sarbi Shanghar chun yung ni darji dang dangrib jang ga tongli ma lag zgishchen gor jie zabtun gai chin jie gong dun lagdar dun chul si di. Argini jian dang jangdug jian nyamzhi jian ji jie shu si rinchung xa gi ba ma sil. Sartu rangzin dang nechil rangzin jie chan zilin gagadul si ki chir dung gi ba dang tongli jia mang zhi xia chin si ki chir dung wa. Zersun zhigchi zhuzhchen li rin pei ji khe chin dung wa. Tangrib jangga tongli ma lagan yugnir ngang zikchin jishi di bichang toyin peji la gilni sarwa zogi. Lichang tomar dalin zhazang zhivi zoli dechuk chayi gongsir peb di keli ga ligun peji suki chamjir dang dalin zhongchir ki zhazang zoli peji ki nyanshir san. Zikchin shishin bi zhazang dang peb di. Xenjir rangshung su lang jendin zhazang su zhazang zhoshin nitsi la jilun zal. Kungi sersun zhazang zhoshin la lagasilin tuwa dang gacik chewa sarnun rintang tuwa ji ki chachi danba dan. Keli ji sartul shebi gogni la khinan di gagzi lagasil shimjig sarpi ji gagadul jemjuk zidung giba masil lagasil shang chiba dang nyamyung pansim zubi lagasil gangzin ba dang tonli zuwa kagchig sochung shi di. Rangtan sartul shi ni ngalin tori dung giba dang. Lignin da ki sartul dang tonzi shabshi ji rimjig rimpur la di ni chomra sartul dang chomra neche shegi. Dalin zhizang zhoshin li rig ji zersun zhigchi zhoshin li rig peje tongwe tal mangzhi chung lagbi. Jachin dintil la dambur amgi ba masil gagsi chabkung si mantat gagadul shepar amgi di. Li rig nangki ji samlu jiri dang nyamli la khinan di. Nguantun zhoshin li rig chi cuk hirtig gi dolgi ba masil zamlang zhizir denzhi zeta chinggi. Zhivi zoli di cuk dalin nyangdil longdun cayu gongsir. Li Chengge Nyanglu dang do nim zinjir su ji zhigchi shibzu ni chi la jilun zal. Khorkang de pe de Nyangdal Nyernjung ge noi hu hongchi li nun dang zo shen la zi shi banang. Kong ge ngon tun Nyanglu su wa zersun zhigchi ji Yakub ji ni kong dang tun li chan zil din zhig ji la do nyung ga chin dan ba nan ji dan. Chan zil sartul dang tun li sartul nyamdi dang sib shi ki chir dang ni chan zil zhimdi gang ju gi zhanjir shi gi la. Sarsum jingul sheni dang, shibli zoshin sheni cher dang di, nyangluk lagzil arab sarwa denzhig ngang goshul shepir ganda tunggi. Li Cheng dandun, dangrib jangga tonli ma lagan zikshin shepir, sartar tonli dang, mang tonli soshun dang, jachir tunggi ba masil, sojin tonli lagjir dang aram priyang shegi. Zersun dornum zinjir zhigchi shimjig sarpil dang, tonji jen dewil tonli je, bindag panjil tal, mangzi rangzin je, nipa kachin dan la. Zhangrig lagzi ji nisul la khinan ni Tsadin ki sargir rinpur la gandag tunggi ba dang, korik songshub dang, nindri sugu tsadin do dam jetam da tunggi la, tsontag rangzin ki lagzil rikchi gajin kagchik togilb shi di, shukhang ranzul ni ba rinche mebar chair tunggi. Lichang da dung ilngi ga lagzil mar nar samlu jiri na wa maasil, kocur lagxi wi nyang tub darpil dang ni, kailin peji dang yakim zikchang la stokhang ba gibi gama nang, wujan long ga nyam da zogshib shi.
0: Jason Lakh Cheshap Kanga Zongli Li Cheng Da Chik Bi Senior Sim Nini Senior Jin Yi Bre Da Lin Da Da Jin Bi Er Ti Ji Da Wu Se Lang Shi Da Ga Ji Den Bre Xi Ji Li Ga Der Zongli Li Cheng Gu Zong Zai Gu Xi Ji Bre Ma Sin Qian Mu Xi Ci Pen Ni Zhong Gu Lang Tang La Xi Se Yong Ken Xi Ji Ji Gen Zhen Dang De Men Da Zuo Cong Li Ri Ke Ge Ti Mer Ab Xi Mu Le Bei Li Xia Ji Li Ga Bang Ga La Ji Ke Ji Zongli Ta Li Ke Dang Ge Ni Zongli Wu Li Ba Ha Se Si Tan Ji Zongli Bei Ke Jie Nuo Fu To Kori Zong Li, Jing Ming Shi, Mongol Jacob Zong Li, Wu Qi Ar Le, Hei Shan Zong Li, Sipa Yi Qi Ji, Leng Shtung La Shi Ji Li, Jile Kup Dang Sakil Gip Ji Lek Ni Tung Bi, Sik Zhong Dang Zong Li, Rik Zhong, Nian Jure Ji Li Rik Ji Tim Qi Shtung Dan Jia Le, Leng Shtung La Shi Ji Li.
1: Sati Kup Zhu Ji Bi, Jia Yung Ayong Han Keng Ge, Zhu Xi Jin Cho Tang Ngak Ni Ba, Ci Nye Ni Nin Bei Jin Da Di, 中共中央恰斯局界界啊，借用是这个主席王沪宁个，我们正在把马斯老松县呢。连锁列接受书记习近平个年底节松县个签单，日本个签接广东的接触单，罗布中，拉特西，王沪宁个单独呢。习近平个当这个公办的，当多不起了东华单个，也可不多不起了东华了，俺有些多年个签单，也能个日本多年个签的单啦。 习近平个第六十二位中期前期节，正从让里节公布出了俄罗斯节国内改进的牛逼。习近平个当这个公办，罗布中当拉特的当时不下节了，蒙特的跟到了当里，罗布中个判决的，蒙蒙是这节俄罗斯当年人权党，前段专门内控节内办多份不了更了些吧。等等个家给节，这位林根拉姆个呢，干出上这些笔，给出了内党下笔判决通过个。 这就是习近平的人能见的，还能不能听着的下话，也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得不 지시가 지는 호중 등 럭터 등 섭시대 환주르 리릭 등 찬스르 리릭 소원 뒤에 리릭지 서티 어윤지 어즈기십 등 도십 뒤에 제속제 네틀 등 멍든지 찬튼 소제대 삼칠 등 뒤정도 머리 쳇던샤기 제초수제 시진핑가 로수 등 찬스르 히든문니 폐지라 제식데 겐들 동지 고르지 지실가 친 로중 등 럭터 등 섭시대 로시 찬스르 히든문나 제식데 겐들 동위 튼조르 젠술은 즈바 등 티송데 동와 야급제는 답지 히든문니 도흐 강주기 즈그튼 쳇바수게 나툰 흐조르므니 따가샬 심지가 땅섭다 드림을 설렁시니 찬스라랑 뜬는 사르툴당 히든문니 아랑튼 제성라 로클샤기 디소글이 스티캅 주제비 제용을 한캉 진리을 한캉 딘소탕 조업질비 드림 자선당 니리리름라 드이십시니 드인참숑라 아다제비 다르물드 제용 스티캅 주제비 진리을 한캉 딘소탕 조업질바 베진더더지 더절 딘소글이 위쇼동당 후거송거 스티캅 주제비 제용을 한캉 어윤제 토튼 신튼샤지 고르제 초둔라 드이십시니 드인참숑와당 스티캅 주제비 제용을 한캉 진리을 한캉 딘소탕 제브든버 지기슝 켈난나지르플 제용 스티그 주세존바 무홍당 장신지 주용신 양진지지 제초수제 시진핑거 네디거 송실 개친당 저튼 개친제 공튼 보종당 러터 샤지르므니 담샬 제용 스티그 주세존바 종이 제민간 지기초스 큰칸 왕동 분수지 내일 뒤튼탈 사시시
0: 총쿠르 제시 코툴르 마청급르 네멍 뎀속캅제와 친니르니니 베진등고쌈 中共中央恰子局接近二阿杰斯勒接近个总理局把丁学祥从德的西普拉马斯和决定松县党丁学祥给单顿当时根本咱们跟那位永宗其乡接着动了同理马成党扩春马成个四十七间几年卡七人着不信用主席新平接单顿国乱时被同理马成党扩春马成个年客党当今了松中下间的咱们个环绝的配置了跟的动笔 간송 글친 신비 잠릉거 제컵소시 멈멍제 탐문거 캠핑당 참 중국은 간크리 제컵 첨보인비 찬이 토리 말거 차층당 어제춘 큰데 치비 총단소 제르 게임슨 돈블 글거시디 잠릉거 환주르 코르줄로 룰음 카르통 제탑시기 딘쉐샹기 쇼소시 냠데 토리 마청당 코출 마청당 버 카르통 타버 송충 셰비 타니 디그시 앞시 돈바디 시그네 판스와르제 예치랍히논바 관주르 뉴송가 나튼 차브스 젠당 촌차젠 젠데먼 비 덴적 젠지스 제브런 홍고당 톤리 마청당 코출 마청가 골라시비스 지비 톤지제 오브르 탐몽 통송 중시기 아니네 뉴송 카르통랍히논바 슈그망랑리 모마 송충당 럭터브시기라 장도고 타뇽라 카가야니 송주브랑 럭터르시 버 모르고시디 뉴송랑을 통랑 미젠당 답디젠당 제브르 카플통기 심네 냠티 페지랍히논바 심크 지그르르 지그사르툰 마창당 톤리당 코춘 마창 냠디 땅스미 워크간다당디 르게임츠 녹사브리 땅 아니픈 냠질지 톤리 코리 냠답정기 아브젠네 통콩 냠줄랍히노바 골라시비 니쿵당 거그시 테르 툰툼라 땅비 코르주타브 바피 송충지디 골라시비 톤리 마창당 코춘 마창당부 하르퉁타브 텐친입정기 디르지스 딘쉐샹기 중국의 제치 코춘 마창급을 니멍 제속갑제와 구산바 찹정잘 페릉 토비 선선 좀바 마샤 달리당 데머 제치 총초속 레콘 젠간 크와 고숨 자구르시 파마슬 키스필 고숨 자긴 홀라 딘쉐샹 코춘 마창 니멍 제임속 젠 제임 캉다 펨니 제율 키리 젠간 크와 당 사무 지립시
1: 아제요 만체나 젠레율 한캉가 다트비 티니니니 도긴 토르긴 제컴 송어츠브 자츠므제 첨터르 십시르 젠고잠 아다덤바니 다자피와르 첨터르 십시르 찬충거 스촨당 오중 간수 총문 신정 속어 상중어나다 일기 십시르 샤제리 십시르 찬충 산에서 리툰 드브다 교캅 냔시르 냔바당 지금을 총더더와 일기 십시르 카프트는 서르시르 드흐고 따가실 속어 제트문 하츠고 자디 자툼 르그터 시츠당 다유제 나툰라 촌용니 딜은 자제리 첨터르 십시르 캅서 조우슈구제제 능툰라 십시르 샤지인데 자툼 제도 잡들당 찬득 첨술을 남득은 즉튼 시츠 던조르 젠술은 즉바당 내일 제도는 찬굴로 조비니 츠 젠캄의 덴적제 고비니 츠 제캄 송주당 냠세니 츠 젠캄제 닌칸 진둠치 츠 간송당 다클니 츠 자툼 르그터 토제 가크등 나둠 조 자툼 르그터라 근들 당습 동위 삼치르당 쥐제 노긴 토르긴 게제컴 송주 자툼 조지당 티청더 동지 고르제 삼치르당 쥐제 진데
0: 아다트 비 치접제닌 샹친 망친 남진의 유물 한큰가 토급 찬충 마통 우리랑 송케답신니 웨멜 케흥 간송당 거금을 코링 즉정 남기니 청지 독십벨 디님다 응우준 진제 케흥 간송가 샤브르 독십시 도급 산충 세코종당 시엔차종 답신이 데클레제 웜레 침청당 아흥우준진의 뉴르충 데니 크지당 데빈나 송른비 멈멍 참캉가 침둠 적줄 캉지스 잔저시디 옐링이스 리그니 코르줄라 도급당 제름 리트 맞나당 멍초라 응어틀린 젠티피 바소 잭나밥진이 웜레 샴치 샵시당 아흥우준진의 뉴르충 캄수 침둠 갈다 참진진 덤지기시 바 콰르툰 거금을 드리고 찬득 속적 샤비 내슬라 아지룸심 없이 도급 산충계 렌바 소세 원민 냠들 한초당 아흥우준진 냠들 한초적 산득네 당기 원민 멍초당 아흥우준진 당 작득 제비 아자슴시일라 사급르다 원매 당 아흥우준진 제 첨튼 개흥 송중 제비 소흐 엄어 인상 디 삼동 해체 당 스지들 조 아망치 샤시 갈바셀마스 간니모 포크르진 요비 당가 망펜 세지당 외매제 케강당 아흥우르젠친 간송간 제루 자침당 첨슬르가 진넘젠데 망초젠 덴더제니 셈당 시발라테니 망초 간송가 에신 덴틀르당 보정기 십단 도급 산충게 내지단둔 외매제 케강 간송당 거금을 코링 즉친제 사그니 첨지 티송다 동아당 아망친제 스타클럽 샤젠데 멈멍 데브럽 셰비 펠레치 삼루 르근 따바당 among two chumchung among the chipton the tongue, she took cassin shiri. A jeremji ke hung song chung yel ni dumpy, nyam yung serva the link kalosini. Among seer game coat deer nijip go chubby, chumsul dunsin da jerdi. Pisa tobi chumsilapteni, a mixin at sochi at the end of listen la song chung shiti. Torgon America among sola tom nung dang chenang, a denung jay gentling on chirotongi.
1: A that could be tinny ninin. 中国家境空洞的陌生隔壁的你们人出个胳膊着哇，北京的中国长巴等，咱们人特了些的，忙我娘的多了几遍，人出个脚脚蹲那么个呢。村民提出筹备，同列人认这个正当，前顿同里配给了相当些不那么个的，人出个一零一次，托根个特个生理空当，托根个他们的乡里，托根个康苏措阿吉，脚蹲全部生脚，人蹲康托么的这个巴等，人蹲的家群啦，么这不就嘛，生脚有了，前顿托。

또 머리가 가시화당 제토라 같은 장롱라 가시회 너무 거쳐서 그러더라다 그게 고사 통북의 원투 내려가 너무 그 도사 마성나라 나 죽은 장롱라 어디 단도 먹이 시진 주고 너무 그 뽑았다 이치도 나 죽고 그 어디고다 나 죽 뒤술 담보다 너나 그그 장운데 단지시니 장롱라 원투르기 니당 영나 첨충어기니 자첨치쳐서 그러더라 당회르기니라 소중시티 안나게 머릭 아랑 머릭 땅회게 어르근인데 진진 딱득 아망지 땅이 스토랑전 담비고네 양 나주고 땅회득 나주 또 쳐즈가잖아 또 시지 땅 영나 니홍 영나 나주 디 머릭 망아스게 니마시가 통땅 타니 땅 다치 제카 니크리 스토 이끄다 니 디르근 디 땅더니 망족거 긴고 땅 영나 제족거 긴고 땅더니 그게야 다치 땅 아르코 또 뭐가 망아서 서도 이거 나춘도 뭐 짜는 바타위 들어가 르니 오피 망지탄니 나춘 청막은 바빠 있고 어 따뜻무즈 요네르 뜨무즈 셰쿠그라 따뜻무즈 그 뭐 초코 바지 어 뜨무즈 따뜻무즈 셰쿠그라지 또 너무나 똥무니인 것 어 때도고 숨바모레 다 조아무치들이 리와즈가 나추 단든데 베리타 파치르 안남바 키치네네 똑같 똥네벨이 숨바트가 다 파치르 남바치리 아 뒤 하트라티 오토바직진데 다년도라 조지라다 안나바 다성 치드레다 아크롱 치클 수이데다 기게 남바게다 그게 니와탕니 나츠 흑급 심바탕니 뭔다 기긴 허름게 이티 쳐지 요과 지오누다 다니 망하게 흑급 심바니 조아 기긴 제이타부 기게디 기긴 바스 다 나츠 안면나시는 그 샹든 바 기긴 망하게 ते टीटर त शों ताटर त लखतरा रि मा द मा त ता चाचिम कंगमंगी ना कंगी ता जिक्तंग इंजना दंदर ग नाम बांद तासन खसरवान द मजु गुगुन जे तंग दरी त तारु योक्वाज युंग मे करा तांद ना छुरुं गु योक्वाज जम तंग ते ना ता कब ठिकवा अदम बानी मथ त ता छदरी अनाम बा खसरवाज छु छनवा छवा ता येजु सो सो ना छु खु सो सो ता जों सो सो छमा जिक सिजु 당아츠 샹첸 니스므즈시기 드네 지금데 주 포트브고 디 링겐즈기 좀 간츠즈기 주 샤완데 르트브고 좀 사트르즈 메이야 당아츠 샹중아당 크즈 어종니 아르니 칸탕 아르르 사니기 서종근데 잡줄이고 근데 잡급도 머리 좀 혹시 머블라 한토 쳬보요비 다 샤석게 첸즈리 데고단데 토니 초과당 초관된들 다 부문 다니 간트르 전슬라 거스테당 나츠 총수과 샹중 부문 다님 근데 돈이 같은 걸 갖다 매 주는 거래. 다 지금에 같은 나서 세이 숨기 단선이 근데 시대가 다 연설을 알아. 그래서 땅 그쪽 능력이 들까 자기는 있다 나다 뭐만 연설을 해. 그쪽 그래. 들까 손 땅 아주 심지고 서 봐라. 왜는 봐 좀 그거 그냥 대충 간결을 해서 그 자는 게 그야 뭐가지. 다 리와스나 나서 참하기 너무 간틀 좀선도 참아 너무 그 고급지니 안 너무 자성이 아 땅아 속에 있는데 자성 지금 어종이 있던데 지금 낙는 게 있던데 지금 아주 좋아하는 게 있던데 너 저들 신이 같이 넘겼다 저를 땅아 속 그때 땅아 속에 땅 가라 그런 데 안 들면 이죠 아직 땅 땅아 속 외면을 가라 외면 그 손 땅 안 찬데요 땅 안 잠보랑 내 시기 동생이 있군요 외면을 가라 땅 큰 데 안 들이 기시 아직 땅 너무 그냥 속아서 지금 영 데 안 들이 기시 땅이 시행이 시발을 가 영 데 안 기시 땅이나 따치들이 나초 我们的歌是单婚的，而你刚买了这里，等到陈总家看到你，我去红的芒果镜子中间把那养起的，我们就单不行这个歌。哦，这个歌，他阿些的，他弹这个曲子的人呢，我去给他接触一下了，去过，亲戚、爷爷、爷爷、亲戚、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당아 찬릭게 당니 단도 목이 자름 당 찬친데 어딘지 라가나 제급 신는 게 통제 있고 더버트 찬진 당 자름 라가니 아르 당 제급 시작하고 심지 있고노 무엇이 당 영나치들아 자와치

0: 레이징 상관하지 되는 렌슨 디능 거도 기억하는 거랑 잘라서 과 나니 공이 참조시 바접진 등 다신 로마가 리식 등 리고 살필지 런전다 타웃 거도 기억하고 되는 거 단지 근데 오중 상조 소친 근 다신 로마 양종 등 간데 이 당시 되는 거 렌슨 디능 오중 상조 소친 거 다신 로마 양종 등 간데 단지 근데 란데가 다 다신 로마가 리식 등 리고 살필 근이 탄다니 그지 잔저스가 통통리 디나로주 양종 등 간데 소지랑 다오 중상조로 친다니 탈신다니 다시는 그지니 다라는 글리시긍이 텔라 속화영나 아 달리뚜긍이 텐데 바바이군에 도모 그그 로마즈리 디연극주 다다로그다와 즈과된 바데 손이나양 다로자 쳔정 중심글로 중남바존 손이나라라는 글로자다니 탈신을 버드 그글로 친글 로마남바존 손이나양 아 다로 친글은 반드니 탈신이 셔라쳐 죽었던 내용을 그 디시긍이 텐데 당적군이 디시긍이 텐다니 영 라는 그 다크빈지 나다 켈리 토이난자 총리인이 태난자 리고 사페당 안도 소수군이 텐데라는 것 되게 지금 바빠에 코노 그 같은 놈들 기억이 되지 않고 달로 중남바존 전진의 디다다니 종의 땅랑 다손 튼데 신나 처즈레기 저식의 접진이 텐데라 상도 동고노 그 같은 놈들 기억이 되지 않게 되는 글은 신디나 그죠 단 다시 로마가 리시그라 리고 사페지 달랑 전다 다우 고르 잡요 이런 거 단시 근로에나 응이 공리 참조시 발접진 더 우중 상조로 진근 다신로 마양 중 동간의 야디나 갑톤데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로는 우중 상조로 진근 다신로 마양 중 동간의 카퍼글람난 데바 독신이 지도 쪽 카퍼들레나 되는 거랑 생긴 것좀 야로도 영종 동가 조디모이나 어디 모연 데모연 거간 나디 데랑 그 렌센 디나 챤랑 존지나랑 그 샤와랑 데 테상 그 트레이닝 그 렌센 데 그 잔저 당던 이 응에서 타동 그 글름 데 페노냥 타바니 과진 체신인 네세 응 데당난 디 데랑 그 렌센 디나 고르 자오노 그랑진이나 단 타신 로마 그 리식 당 리고 사르플 아지 다랑전 다 타우스 고르 자오 챤랑 존지나랑 조종샹조고톱친
1: Talo na lo nishu taksum yinari. Tani payo yina nakche jachin zongni yinari. Namjun chowi chukta ta ngay na chiga pelo tang zongri harte yin yima tang song la ta chiga gacho yoba tindazga yinla.
0: Lo so. Kwa tenche goni rang rang gu ngi tani yashinyan kinan bazo ngoshtu tzga ando di yi di yi ta. Ti tangna derang gu lintzen da jilda tang da chini charang gu ni tarshin nukun jiga da li shi kungi tayi nanja, li shi kungi tayi nanja, nda zuwi zai danga jorang gishi gab shukui nanja, di ngi talan bapayi gunu gini tsilla sukwan di ngi tani kabdari jolang zhanda tawuz goru jayu. Di na chanang zonjina, da di namchu ziga wo yung shang zhugu sopchin dani tarshin zi jorang gu somjim gu jirim gungi tayi zuni kabda zgando di zgina.
1: Lesa. Hrta ngayi na chiga artung toyi na da ni to gor zami daga chi rung zong, jachin zong. lobchung tang ta lomjim tandas marang lomjim tandas ta rang zong ni ju bayan tene na ta ji ga la sa tong chir ke ji la sa pe jing lomjing ne ta ji thorong lomjig lom tha chin ji ta ta da na ji wo jung xing zhou lob da qian mo na ji mo ji cheng ga ke lom ye chin ne ta ji ga lom tha chin ji ta da yang la ren arang ke pa yi jie sa cha sa ta nak chur lo ne ji lob su ke chou ne ta ji li du la tandas shor jin yut
0: 야디디디 오중 상조 롭친니 저런 거 체리 쳐드리
1: 하당아 지금 오중 상조 롭친마 지 체리나 지 코육 친다스 지 그 체리 단다식 지 랑 랑중 세르 단제와 이조 그 단다식 체리식 정나래라
0: 나디디디 오중 상조 롭친니 코육 송집당 제비 다 체리리 정 단인 타르신 단이 셔라쳐 죽었던 아이 원하는 것이 리토 잔딩이 탈람 바빠에 코노 도 못들라 대단한 저런 그 단이 갑다에 누구 저런 그 촌내라 단디 상도로 진단이 탈신이 시라쳐 죽었던 아 용의 런런 그 갑쇼 따라 리트 그쇼 온다라 지 바빠이 군이 또 모든 세고 되나 저런 글이 뜨고 가시오고 라더니 딩이 틀란 바빠이 군이 그 토마그 그 흥긍이 태조니 여친년 그 남바 갑다리나
1: 알레스 알레스 하단니 리뚝체 카큐이나 다다 큰 레스나 다지 롭소 땅제위지 롭치카 사브중 글롭다 넘어드그레 때나니 롭자 능터초 큰 레스나 다지 저터초 치피카 사브중 근선다 탄다시그레 때나지 오이카 장싱카 이그고 이난자 양나지 쇼크토카 이그고 이난자 양나지 야이카 이그고 이난자 아트가 인지카 카키 땅테진 아 좀르 대진 다죽 대진 침송 없어 땅 센터가지 아자이크 토이 정릭소 가무 근전다 요 바탄다지 그래 따티 그 토미 끌음 있는다 나르니나 지 롭친가 간니 롭소 땅 링메라 하장 전방 진경게 맞으냐 따니 삼바 롭소 야고 싶나 시카다지 침송 있는다 대진 머르 대진 자급 제라다 얼굴라 Pinyong hachung chimbo chotab jiri samchindog. Tana ji kong taka leyong yang kalu jortubi nunba yonari samchindog. Da nga rangni na ji namjunda ji tayin yao tambi marika chimsang ka lopsu korne tanda pelo la gao yongkang kandada chika yenpe cha yana ji yao tambi ka marika tatsu ka ji chuka maa chi na ji pedab ka tindri ka kanta chika jangzi tanda jarni pukala. Pedab jangsa jarwa tanda teja tanda sika pukula chi peir lok tanga chi peir lok ka gacho tanda chi junsang chi juka tanda ka tawa yo bata sol hachang ka temo yo tem ta nga su tingsang ka chacho nangla maayi tanda maayin ba chi puku ka tujun ka chukata so chi tok tam si kala niwi tanda la ta kapar chang chang teba tanda maayin bi ka tawa ta sol hachang ka gawo yo tewe chang rangni na chi namjun lobri ka lobso tanga tejan chimsang ka lobso chokne ta somi ka tentu tanda rajalaya hatin gao tanda yo pecha jana chi tewe nga su chi sanpa lopso nita chik pedab shiktaan jawa chik merik shik yana jarkab shik yatung sun rawi timkan tang chimsika yongla nipar tu yu gupi ke hortonshin shik rasamji yo nye rang ki jang zisam denbi ke lopso re za chi tsukka chuzor yun ne kangsar chi chabdun yu pe ke ta tanda asa yo bata nye tomi pungdu yin sarchong na yinla
0: Yadiri, kachanchi, kuni chalang ka ta lihtu ka kaa shok tang, yang na lihtu nda ta uzgi guan gu thumaa ka kinlu, da zungi tani kaa dhari ta. Chal kachu, lopcha chimdang chungsum dan jim lopcha chimundin tarishin, shera rang ka chatsukka tanga yung, rang ka che li tang, jewi, yung shok ka shawari li, li shik yi indi yun sonji na, kachu pamaay nan zha, chatsukay nan zha, gangzgin naran da kar karewaari. Ita dhar kawinji na kachu yung, ta, shera chatsukwa tanga yung yarangrang ka gafshuk tang tanbi lihtu linnanja, degu sarpi linnanja, nazungi tanda yung tsige tsiching bapayi guni loma mampu yuk. Echang daga kirga lamkhandi yin sonji na yung rangrang ka tsige tsiching, chigani rang ka gafshuk tang yung na rangrang rangtang ka chachi tang jewi, da lihtu tang degu sarpi ndingi thala shigo.

0: 저 모두 스탄회 가르고 있는 거고.
1: 야.
0: 스탄회 가이그마 없이 고철 탕라틴. 더그츠건 지마치기 가고 난 그 가이그마 없이 고철 탕한테.
1: 가르 가이그마 없이 고철 탕한테.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바라고요. 인도네주 로딩담비던 가게 참반 디엔촌진아영 달렌츤데 촌진아 참반 이거기 달리 땅교는 디엔그주 참반 동무즈게 그랑 소리 참반 요원문데 영 디다라그주 영 조보 망아가 카반데 헬리 마탑게 디엔그 주렌츤는 시그당노고 조보 남바게 지게 지 디출 담든 디출 담든이 다당이주 렌츤데 그 저와 소소니 렌디브준다 하정거 가챔보레 텐신이그주 렌츤데 촌진아영 디다르드주 로딩담비당카가 참반된 손나라 양식용아 카탈리다당이 다 케탕갑츠크코레난다 진히크코레난다 디한신이양 장딩크코레난다 너소수니 테네지 저와 나즘리고브기 타부 어톱크타기요나 디양가 렌신나식당노고 조파나바조 라랑그치기 저와글라카나식 담신난다 미니달이 렌신디나식이 저한디란 아톱크다주나 하정가 쳔보리 디한신이그주 렌신디 냥고노고 조파나바조 양 다 렌신그킬름데시기 남바그 렌데코노고 고름고 쳇다니 다나나 촌진나랑 렌싱그 촌니지 히샤즈가 통통리 히 어떻게다주 렌촌진나 하정가 챔보리 디안치니 렌싱나 식당나 영랑랑 그치 가르트글 렌조라 안다조즈게 그소 마이다니 소원 촌진나 렌싱나 식이랑게 디노그 저와는 어우터는 어떻게 양나 렌 마탑당나 너그지 저와 소수그 렌테 요과즈 냐니다다니 디진터랑랑 그치 히샤리 소원주게 어떻게다주 렌촌진나 하정가 챔보리라

0: 야디나 신의 기치 쪽보즈 그 카브르 넬린 쪽본데 손이나 그치 대란 글린 선더가 다 바처친 탄지 그 쪽보인지 디나 쪽본데 그 그렇게 고르지 않는 거 저런 거니 저틀랜네 그 신냠 그 신인 야 쪽보체 데모이나
1: 데모
0: 데모 쪽보 사자건 스킨 냥아 쳐서라
1: 파일드 말 호긴 냥아 섬더지라
0: 손음 돌지 아래 쪽보 손음 돌지 당 글린 선나 시다노 가스 신혼 실린 선나 시감뇽
1: 마음용
0: 너리 때는 토통이니
1: 오늘이야.
0: 니나니 촌드네 트와스가 응아 고르게 오케레진용고.
1: 오야.
0: 트와르 나올렌 토스노 샤르강 응 동오리 트와 젤렌 토스노 샤르강 응 니와 트와 흐스말렌 토스노 샤르강 흐스바르고.
1: 오야.
0: 응. 야 동오 트와 동모 동오 저 케츠근드고 제히테고.
1: 야야.
0: 동카루 스테밤 토근 사스 그영 모모 라와 트근 나마스 체클
1: 체스크랍
0: 동카루 스테밤 토근 사스 그영 모모 라와 트근 나마스 쟁이 그 거즈그리 동카루 스테밤 토근 사스 그영 모모 라와 트근 나마스
1: 다음
0: 시간에 들어온 돈좀 봐.
1: 기다리시게
0: 지나다. 도시가식 지나다니. 알아. 야, 지나다 도시가식 저 아니오문인고.
1: 오야.
0: 저 아니오문도 갑톤이 삼도 돈지 저 왔는데고.
1: 야야.
0: 아, 샤이가 흠 그 고리사고 그모. 어. 어, 도진이 와시. 야, 저한테 파치는 저 딜림 샷던인 카드. 다 저 아니오문이 저 오르긴다고. 담후이든다고.
1: 오야오야.
0: 어, 그 다음 누 대위 고송아. 더그 측은 제마저스터 갖고 난 적. 그 다음 누 대위 고송아.
1: 그 다음 누 대위 고송아.
0: 동우노. 나그 고송아 생긴데. 더 말. 단도 진트 그 다음 누 대위 고송아. 다 지기 누 지기 다 다 지기 나이 장고 또 무슨이.
1: 고송아
0: 땅 회사 문자 문제 그 다음 노 대위 고송아

Nyamda Toli Jibin, Jem Tsukje, Jotun Lamagni, Tsongun Titsub Tsubi, Tonli Nijan Zigzhendang, Tiadin Tonli Peji La Shamdak Shivramagdi, Jem Tsukje Yilngisa, Torgunga Tagsangni Kungdang, Torgunga Lamil Shangli, Torgunga Kamsung Tsuaji, Jotun Chembu, Ximje, Jem Tun Kang Tomar Zibadang, Jem Tun Yachun La, Majabjima, Ximja Yola, Tiadin Tonzi Natsu, Argi Nibjalag, Jigdigi, Jem Tun Shi. 당들은 송은지 초바 산지 시티 렘초라 시바나 콘돈 마청 글플라 님은 렘초게 아자크르 비 세수 고원질 더버테니 아자크브시는 그 뇨즈 총화 등 돈리 마청 그 네틀 케리 뇨총 고르지 더버지 등 렌틀 시티 소용님 송은지 돈리 마청 조위 빌르 돈콩 등 캐든 돈지 에주르 시바 등 토르근 그 돈지 럭비 시르총 탑름 젠틀 응 앞자지데 토르근 그 캐든 돈리 야크브시는 아니서 고르지 더비 총람 사로아시기도 토르근 그 뜨그증니 콩 렘클드 오튼 돈리 마청 그 돈지 지기디기 렘튼시 요프마슬 시중 등 바르지 아니안람 일링인 데시 소게 제트브제데 참치 리로 소니 등 오튼 Chalgu Tuankung Nyomjig, Torgunga Chaydin Longluk, Jangduk Zilung Tinjur Machang Yungje Lagzil Dang, Rikchi Chatsang Shuyongni, Zhizhug Ngoshul Shiba Dang, Kongzha Tagsuk Zhizhig Jangga Lizhig Dang,

아르가 알아가고 아르가 아영로로 아단도 샤마쇼고 알아주라 알아크크자 아단도 샤체크고 알아잠네 알아노남 알아타니쇼고 알란덕 시라밤 보고 알라카가 알라찬드그르 알라타지 이글람 보고 알라시꺼 알라용드그르 알라탈 이흐모 알라 보고

0: 자시 메토고자 비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크 렌츠나 짜르통샤제인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i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in.
5: Sornin oshkil gungchin.
6: Somun oshkil alunchin.
5: Sarangir nyamdr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a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Sormun jangzhu nyanchin kang oshkil alun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ang charsun, kilchi nyambar gwa zhanchi.
6: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7: 나모게 튠지 페게기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페게 진람기

0: 나가문에 답하죠.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유바틀라 기부 담보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리 미남키 총회 출키 자주키 저진더 불교류
0: 기부 담보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향성갈
0: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시 미경시
0: 먼저 인참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버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당 조신 기부 담보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김초긴 점든 집이 랑제기 가져 남아 입어마세 편준 섭리 정신 첨부 유비 중립외고네 항저우 이천제 돕슈 점든 치유 중국 길에니 외래 책제는 고주디 티네 책제를 미네 남아진긴 녀주 남아 갸질 동규로 하장 캐부 유지탄 공기 강티 구급수지니 중국 길에 티웨마와 점든나 슈규로 군대 동규저와 유송도 Farenzi, Cenze Chilur Dienbar Shio Chibi Cenze Sardu Jimdun Ti, Nidong Jujulur Zubatan, Tini Cenze Sardu Tan, Sardu Kilegi Jimdun Dibu Kejin Si Yimbashi. Talu Jimzogi Jodun, Nima Pinsum Tsoxin, Tina Zo AI Lagzegi Dangwan Tan, Jiangdo Cenze, Nuyu Tan, Chirgu, Chagi Dienja Sogi Chushi Tsu Yubashi.
1: Tuyun nini ki yorob nanti ki uco, tse jurgu nin bitim ki gesa buru sir jukte washi. Uco rin yorob nanti ki kapkai ki uru su tan di du tan yu rin unzi so ki chui sir zui lin chung yu. Rigi ke jen tan nian jor ki yorob nanti ki uru su tan yu rin war chui mun chi ba so ki geji ne tun ki chin chui ta kui tu yun du me ya su yorob ki cip chen ne zu chi chi ba din ki chi ga wei unzi chi ba shi. 日我三辈突云行被文字了的呢国宋内屯坛屯内镇最所给镇龙三百连的队员们文章空多给科技文字取写名被创开给生出几个人搞完科学日为清白普森坛屯为外有人能真能回头偏村国建车呢年数七十七位内屯拉里安屯去
2: 우조진여러분한테기구체비우르소탄지도치구민타그뒤지도치구민티신수조체체네지도치구버소기네툴라밍네미툰사원세투부총규제주구니여러분린진헨초기조시코스타이테가우르소탄지도차치예슝레칸규친제키탑람식조신유비여러분한테기우르소초기체팅코나제시야미룬지딘유 우르수탄유진와마참조바탄춘문치베친지지도르밍네 이남 코스테 콘세키 남규르레 여러분한테 능코토 섬춘민자와 유바춘규 년절망부년추비와신나 콘도게급카지키 티티 이란치금이바시 에스나예 종리 미차르키 여러분한테키 우르수탄 유린키 최면나 퍼둠치비 뉴버드미조 대다민치 티 유진르 갑교탄 우르수 뉴슈추비 뉴바르 춘진포 시지주유바시 일렌탄 비짐 스벤지 추비 콘도기 급신다키 코스탈러 갑거치루 주비타 지도 탑람 주비티 우르스르 수금 제바 총금 매배 문진 지구여 27년 된튼 튜톤나 여러분난 지키 우르스 단지도 제규티 문진 직튼 초네 초카 창매 케림베 여러분기 튜미식 된키 지카부여 여러분기 티웨 주치 지삼나 능구키 미튼사 대점 김문세 튜도 주구여
1: 他定给乌措托，有人们这一期，与人文字出席蒙古国西郎最西前不穷去。有人们这一期文字呢，有人们这一期四句卡了蒙古国团级别垃圾作息音别，空到一个科技美团他几度切次，新年春节不用去谁。他定给乌措托，最令出完呢，你懂下面你说咋个论呢？你懂下面什么就说不起来怕的去。有人们这一期与人文字写。 나는 여러분한테 오윤행강 키 문지 티티 시큰 요거를 통추로 티니 잠신비 체시식 동유며 원경 자민당 훈련소 멍위 키르장 동캔 기급기 문지 용도 동규시와 지구유 사콜 콩말 여러분한테 키 지구 주시 기급인비 스브루시 외면직 특기 주시 통모됐네 여러분한테 오윤행강 키 주시 문보로 개천이 용도 다유 他听给不错托为面积特别取消提了空多给科技开连托面加面堂火连锁给科技文字给习群用途动词电内等个面面文言四边锁一边托别给科技用途动就盲查为文字几个月
2: Hollenki Wushulunchi, Yetanki, Europe Nanji Ki Wunzina, Nibartu, Dinjatan, Dinjunu Chirdonga Soki, Wuntop

0: Tenyu Benchur ki Malaji Zoro Chene. Ti Kualashibu Shukin Chero Danwe, Peke ki Mingunbi Topshu Chempo Chingwe Yue. Kualashibu Neda Ta, Peke ki Kuryulan Gyundo Chempo Chungshin Yue Bata. Gyuji Lamji ki Gyeji Nyamlele Kechu Saba Gyunche Mewa Tune. Buze Toshin Jangdo Peke ki Pecho Saba Chingwe Shin Yue. Gyuji Lamji Nyamchung ki Chumshi Wo, Gyeji Nyamlele Nishi Chempo Ngwe Yue. Nyamlegi tuyungur sardu junbi chukata nyutu jalamso chunda rengsingi namjala gyogungi tona chenpo chungyu. Nyuilu xiexin, jiyu nyamlegi buzi topata jangdole tiwe tongjin chibi, conglegi chidun rengsing tiwe chiru chenpata, tishu chigin choki tunleta nyuyu tabju tan tiwe zemdun chungyu. Kualashibu benjuru parshu mindangwe tuyungul xini, gyuji lamji nyamjun chukgu tuyungu ngarle dingsab chibu yiyu, 几个卡几度车过提罗卡塔纽追熊蓝成绩成东几个所南站老林德有了滚地天年恰过藏度律师比南站他团结穷月几个卡几度中国克列尼出个人不得他团列林组织成东茶叶批给借了滚地东给娘们的肉的开心西度样求了月 중국 멍을 두지타 마조체바티 최신예진식이토니티슈치겐초망부피게라야비르토비유 규지 람지 냠준 최고의 숙경회사에게 되어버지 짐주긴 조람 사바 준비 주슈기 투윤 통치침부터 소점기 마네야 마르친유 로슈 리리라 멍위당와티 투윤 신부로 로군비 내두인 시류도 성어마세 솔레탄시엡슈 리리 덥체론 주교리야 꿈어티비규 퇴레린 체제 준비티 티난슈긴 초카라 퀄리시비 소준 리리타 총된 말라나 냠지치부라 티웨 리비 구급 코든 치유 타자 규지람지 냠주 최고티 중국탄 티신 냠레 로드망부 전이기 총된탄 튼기 넘버 제준 치비 레디 케진시도 교신유 테다 뒤지도 최고티 총망기 멍외도 지치단을 디니 킬레 티웨 마와슈 유이완 구범마세 네즈카지기오 총망 사르빙우가 단 냠지토 멍외도 지기려고 비유 경리는 균도 티리니 균도 피해기를 티외 편도 유부시인부시 규지람지 냠준 측을 콜레시비 뉴규 초규를 군디 동와라 담근나서 코든 시유 다르다와 당보를 캡자 지비 마저 니슈나 쾌바다나 규지람지 긴장도 피해기 쿰도 균치에 바른 교수치니 갸르지 투비 뉴규타 장도 락지라 마저 치치 루규기 신도 사부되유 Tienani, Ninu Ta, Lungnu Namjan Zugjun Chin Gyos Tangwati, Nguyese Tewb Yubashi. Sadara Chomzhi Giga Mangbushidu, Nukyu Zangme Pige Le Cunzi Tiebi, Nega Zouni, Mane Mawi Mungwin Duji Ta, Namjan Sarbi, Sujungi Nubuchie Yimbali, Lakze Mi. Zunggui Kile Ne Mungwin Ta Jigje, Nyamnyon Chie Tiegi Lekzi Chie Di, Giga Pita La Lungnu Ta, Ninu Gi Lokdo Namjan Chie Ta, Sozhi Junro Chie Bi, 女主张美满的我是特别马路松的几个特大机探不在头位特别的电影规模的家里土比女主的区别批解措施越多的穷学女主张美满的家庭中心学成绩他的贵人不是不他军者他的贵人不是不中心和中国的城市门市之贵他查到从端日点重业了即便确定所缺供给娘们的胡大修图面 중국 라제타 체시 티난 슈긴 초카기 벤조로 말라나 딩섭협디 기급되다라 청진진 총규더뷰 피제 용어의 구급증유 땡기 점리는 유도 침부조신 유비에 기급망부시기 벤조로 기저와 남아진둔 규르위 추십 후르다 치신유 겸중 대대뷰호 규지 남지 냠준 추그 냠레기 뷰제 토르동아르미니 티난 슈긴 초카라 니신 딘비 태뉴 벤조르기 말라지 조준 치료 지신 유바타 강티 튜니니 니르레 마데바라 외세 퇴동 조신 유바시
1: 민간 콜시비 서버 벤조르 키착단러 균도 딩섭 조신 유 로교기 피림 디나 중국니 초마진로탕 고인냠레 락린다켄시겐라 계지변조지름티외창딘타 록튠키초수피게조와르 군디동외 각제돕슈식도한 교류유 머시코의 계지첩세기 리지케진 바티세 중국니 톤드파르숨토 콜라시부지엔타 장매총튠러 타직도 송경치켄식시 明儿给可不是送去，曲江新路塘宋镇新路六零单内，边角塘从屯七十前头去挖塘，可能是被扩出其他各种七八九。